아, 눈물나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연평안의 요괴뱃의 노래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찬양 들으시면서 예, 나는 저기 아이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나요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찬양이 좀 그런 찬양이죠, 그죠? 네. 아, 근데 가사가 참 도전이 됩니다. 아, 마음은 또 아려오지만 또 도전이 되는 아, 나의 손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처조카들의 이야기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만, 아, 우리 처조코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우리가 좀 놓아주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인생 가운데 그게 뭐 아직 안 온 것이지 분명히 오게 될 터인데, 참 그때 마음이 참 그렇죠. 예, 마음이 많이 좀 짠하고 또 걱정도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아직 느껴본 것이 아니어서 뭐라고 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뭐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벌써 그것을 겪으신 우리 분들은 참 아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참 대단하다, 아 참 큰 거 넘으셨네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최근에도 그 저기 가까운 분 중에 아들을 이제 그 군대를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데 냉장고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처형도 그랬거든요. 냉장고를 보면서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뭘까 싶었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하면서 약간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냉장고를 많이 찾잖아요. 이게 크다 보니까 먹을 거 많이 먹고 이게 냉장고 엄마 냉장고 뭐 있어? 엄마 오늘 먹을 거 뭐 있어?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아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보는데 마음이 확 이제 아이 생각도 나고 막 헛헛해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아직 안 보냈는데도 뭔 야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DJ가 그 공감 저기 MBTI 공감 잘하는 유형으로 나와요. 어쨌든 예 그래서 아 그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하는데 예 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자녀들의 손을 놓는 게 아니잖아요.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과정이라는 거 예,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우리 또한 또 한편 또 자라나는 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편 121편 8절 말씀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옆에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리려고 예, 했던 거예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예, 유유유 뭐 쏟아내고 계신데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 그때가 오지 않으신 분들 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더 그 처형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더 사랑하라고. 금방 오니까 그때가 금방 오니까 더 시간 기회가 있을 때 더 마음껏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우리 자녀분들 더 사랑해주시고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 곁에 소중한 분들 더 사랑하고 예, 마음껏 예,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두 글자 오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아봅니다.

네, 아이사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 들었던 찬양은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 중에 있어요.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또 시작을 했지만 계속 우리가 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죠? 예, 또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 또 힘차게 시작해야 되니까 자 계속해서 에너지 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제이어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많이 기다렸다 제이어스. 수고 많았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차량 함께합니다.

9월 2일 수요일에 승품품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코넛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의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의 바로 연주 is my life. 연주 is my 연주 is my life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연주 씨께서 늘 예, 크게 놀라신다는 연주 is my life 하는 날. 자, 제가 DJ가 여러 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찬양을 들려드릴 겁니다. 연주곡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그 연주곡을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는 뭐 어려운 코너 아닙니다. 네, 어려운 거 DJ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려운 코너는 안 합니다. 네, 어려운 코너는 못해요. 네, 그쪽이면 맞겠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코너로 함께 할 테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도 리코더를 조금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조금 준비가 덜 됐어요. 예. 러프하게 한번 해봤는데 아직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준은 아니다라는 자체평가. 디제이도 굉장히 그 자기 객관화 요게 굉장히 잘 돼요. 예, 객관화가 나도 알아. 요거는 안 되겠다 싶은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 지평을 조금 이렇게 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그래서 리코더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예, 단소는 더안 되지. 예. 궁상각추는 안 되지. 예, 그거는 안 돼요. 네. 또뭐 있는데? 하프? 하프는 돈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픈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자, 또 여러분들 뭐 추천해 주실 뭐 악기 있으시면 예, 언제든지 예,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악기까지도 협찬 부탁드릴게요. 예. 비싸. 악기는 비싸요. 예. 비싼 악기는 진짜. 안 돼. 그 전문 악기 말고 좀 이렇게 예? 우리 저기 문방구에서 할수 있는 악기 그런 거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멜로디언으로 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멜로디언으로 연주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 촬영이 어떤 촬영인지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몸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예, 몸 한번 풀어 봅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로 파악할 수 있어. 이거는 차 그거 차 소리 아니에요? 그차그 잠겨 있는 차 억지로 열라고 했을 때 경보음 아니야? 뭐 잘못했는데? 잠깐만, 이거 아니야? 솔라 아니야? 아, 파솔이구나. 아, 솔라 하니까 굉장히 이거 이건 차 경보음 맞네. 네, 죄송합니다. 자, 약간의 우리 간의 어떤 그 저기 어? 저 미스 언더스탠드가 있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괜찮네. 예. 괜찮습니다. 자, 멜로디언 상태는 굿! 최상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의 찬양을 제가 연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음 한번 잡아볼게요. 뭐할 건데? 무슨 음으로 할 건데? 예. 바로 후렴 들어갈게요. 후렴으로 갑니다. 후렴으로. 예. 후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좀 차고가 있었어요. 후렴. 요걸로 갑니다. 요걸로. 예, 요걸로. 예, 확정했어요. 요걸로 갑니다. 아시겠죠? 약간 좀 깜빡했어요. 예. 자,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봐. 초입 부분이, 예, 너무, 예, 좀, 너무 심하게 덜컹거려가지고, 뭐 한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했어요, DJ가. 예, 약간 어디서부터지,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지? 저도 지금, 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예,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올바르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곧 이내, 좀 안정을 찾았어요. 예, 안정을 찾고, 정상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편안한, 예, 편안한 연주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과연, 제가, 연주했었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있게 이 부분 다시 한 번, 이 중간에 그 들었어요? 그, 코러스랑 같이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이거를 못 들었어? 자, 다시 들어갑니다. 들려?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예. 왜? 왜? 아, 나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왜? 왜요? 조금 이렇게 놀라주기도 하고, 좀 그래줘요. 예. 자, 이찬영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Bless Our Assurance 찬양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Blessed Assurance. 예, 예스로 나이가 좋습니다. 아, 이게 아까부터 이게 회복이 안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했죠 제가? Bless Our Assurance. 예, 예스로 나이가 좋삼고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당황되네. 예? 이게 너무 예상도 못한 발음이 나오니까 당황되네.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께 만나보고 왔고, 그 연주 이후에 약간 좀 이렇게 그 회복을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께 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더.

0: 더 깊은 예 저기 나락으로 지금 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 DJ가 연주한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이었을지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지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자체는 좀 어렵지 않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중원에 였습니다. 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 어디까지가 답인지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모든 숨 쉬는 순간까지인가? 예. 내 모든 삶의 행동, 여튼 비슷하게 보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덜컹거리고 있으니까. 정답으로 인정을 해, 괴만 맞으면. 괴만 맞으면 인정을 해드릴게요. 예, 오늘 뭐, 예, 넉넉하게 간다, 오늘. 자, 오늘의 문제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자비와 은혜의 물결.

내영훈의 해피피치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출 이집트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출 이집트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역사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당대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분류로는 히브리 족속이라 하지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 족속의 원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실상은 그 아들 이삭 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삭은 늙음하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남성적이고 책임감도 있고 착실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성적이며 도둑놈 같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아주 희한한 일이었지요. 이는 아마도 도둑놈 같고 비겁한 나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모델 삼으셨다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에서는 아주 착한 인간을 대변하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0: 반면에 야곱은 아주 감사했지만은 하나님과 그 축복을 믿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온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에서가 남성답고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비겁하고 도둑이었고 잔꾀가 많아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정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에서는 망했고 야곱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실한 에서를 살리고 야곱을 망하게 하시지 왜 에서는 망하게 놔두시고 야곱을 붙드셨을까요? 그 까닭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저 도적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상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종으로 파라오의 죽은 썩을 무덤을 만들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던 까닭은 또 받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려는 바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델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계 만민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시대 괴풍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사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이사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속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고백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보시며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공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핵실험에 따른 피폭과 염색체 변이로 신음하는 풍계리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방사능 오염 조사와 치료를 위한 인도주의적 길이 열리게 하시고, 백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 도발이 전면 종식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강은과 백평강이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인도되게 하시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박정호 선교사가 조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짓밟는 거대한 교도소 같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과 외부 정보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막힌 문을 여시고 주민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소서. 핵탄두 증설과 국경 요새와 AI 해킹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가 확고히 공조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게 하소서. 한국교회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소서. 공포정치와 공개처형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처형 실태가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지게 하소서. 압제 속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살려주시고 인권과 신앙이 보장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 국립합창단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함께 하시면서 9월 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죠. FM 98.3 메가헤르츠 순서 FM 98.3 메가헤르츠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단문 50원 잔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뿜뿜 두 글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꼭 챙겨가셔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예, 한 구절의 말씀으로 조금 약간 좀 불안하지. 일부의 느낌이 나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이제 더듬거리지 않고, 예, 깔끔하게 갑니다. 하루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네, 뿜뿜 라디오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죠. 9월 2일 수요일 아침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봐. 너무 깔끔하지. 그지? 네. 자,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2부 입장 기다려보도록 하죠.

저희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앞서 들었던 찬양 스프링 미니스트리의 우린 오늘을 비추는 빛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한분 한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으시는 뿜뿜 라디오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신청 찬양도 올려주세요. 네,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히 들려드린다는 말은 안 했고요. 감사히 일단 잘 받도록 그런 찬양이 있군요라고 감사히 일단은 잘 받은 다음에 다음번에 날이 좋을 때 뭔가 좀 기회가 뭔가 좀 왔다 싶을 때 디자인 마음이 동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신청 찬양들을 고이 간직해뒀던 그 찬양들을 한꺼번에 좀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스페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시는 소중한 찬양이잖아요. 소중한 찬양이 그냥 슥 흘러가면 그거보다는 스페셜한 게 좋지.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마사마사 승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심리 테스트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요 심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뿜뿜 라디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맞아 심리 테스트.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릎을 딱 치실지 그리고 옆사람의 뭐 등

직장 막 때릴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예,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손이 매우신 분들이 계세요. 예, 좀 이렇게 타고 나기를 좀 손이 매우면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손이 매운 분들, 그분들은 뭐 게임 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살살 때려도 아파. 어, 진짜로. 그냥 살살 이렇게 딱 갖다 댔거든요? 갖다 댔는데 아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그게 무슨 차이에요? 예, 과학적으로 어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예,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그 기운인가? 어? 모르는구나. 아직 아무도 안 계시네. 예, 어찌됐든, 예. DJ도 좀 손이 매운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우리 뭐 손바닥 때리기 뭐 게임, 손등 때리기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좀 이렇게 맵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요즘 아주 순한 맛이지. 사람 자체가 순하잖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에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 심리 테스트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입니다. 뿜뿜 라디오 9월 2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코코넛 또 하나의 코코넛 오늘 마지막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극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보기를 드릴 겁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그냥 보기를 들었을 때 난 이거 요렇게 고르시는 게 조금 이렇게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서 딱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싹 동하는 그것 골라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테스트일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상황 만나보도록 하죠. 어느덧 가을이 가까워오고 있네. 계절도 바뀌는 이때 시간 내서 집안 창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기운 내서 오랜만에 힘좀 썼더니 뭐야, 벌써 개운해지는 것 같네. 저건 뭐야? 어머, 이거 뭐야? 결혼하기도 훨씬 전 청년 시절에 소중하게 모아뒀던 그거잖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였어, 진짜. 이게 아니지. 세상에. 너무 반갑다. 이참에 거실에 좀 놔둬야겠어. 자, 과연 제가 발견한 이것, 거실에 놔둘 이것은 무엇일지 내가 소중하게 모아뒀었던 오랜 시절이 지나 다시 발견하게 된 이것은 무엇일지 여러분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시간이 멈춘 낡은 태엽시계. 2번, 사진이 없는 앤틱 빈 액자. 3번, 소리가 나지 않는 나무 오르골. 4번, 첫 장도 쓰지 않은 두꺼운 가죽 다이어리. 여러분의 선택은?

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붐붐 라디오 오늘 마지막 승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고 있지요. 아, 오랜만에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중하게 다뤘었던 이것,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 거실을 꺼내놓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려보고 있었지요. 1번 시간 이 멈춘 낡은 태엽 시계, 2번 사진이 없는 앤틱 빈 액자, 3번 소리가 나지 않는 나무 오르골, 4번 첫 장도 쓰지 않은 두꺼운 가죽 다이어리. 자,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가볍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들었을 때에 딱 떠올리는 마음이 확 끌리는 그거에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결과 하나하나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고른 이 낡은 사물 속에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과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 마음과 영적 상태를 요거 통해서 좋습니다. 자, 무의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적 처방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준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예, 나무 오르골. 예, 소리가 나지 않는 나무 오르골.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그 오르골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르골. 그래서 저기 피자도 오르곤졸라로 많이 먹는데, 그래서 왜? 이 정도는 해야죠. 이제 DJ의 또 책문대 그거는. 예. 그래서 오르곤졸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샵 0981번으로 뭐 보내 주시는 분들도 괜찮지만 못 보낸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부터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멈춰있는 태엽시계를 고르신 분들. 자, 멈춰있는 태엽시계를 고른 당신. 멈춘 시계에 끌린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삶의 속도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만 느린 건 아닐까? 하는 비교와 조급함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네요. 매일 쫓기듯 살아가는 현실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진도를 누군가 멈춰주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계탑만 바라보느라 마음이 바쁘셨던 당신. 하지만 우리 인생의 태엽을 감고 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춰 억지로 달려가려 하지 마세요. 멈춰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평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와, 야, 어때요? 어때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 이거 바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거 고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시계 태엽 오늘 고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예. 이게 진짜 현대사회는 진짜 바쁘게 돌아가서 그런가 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오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텅 빈 앤틱 액자를 고르신 분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텅 빈 앤틱 액자. 예. 그냥 액자 아니, 앤틱 액자. 예. 자, 요거 고르신 분들 소개해 올립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비어있는 액자를 고른 당신, 화려한 액자 틀은 겉보기엔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현재의 나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 안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채워넣고 싶은 갈망이 크시네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더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신 당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직함이 다 떨어져 나가도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걸작품이라는 사실. 텅 빈 마음에 세상의 평가 대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꽉 채워넣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나 눈물 나려고. 아, 이런, 야, 이거야. 아이, 이게 빈 액자가 이런 뜻이었어. 아,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린 공업. 야, 괜찮아요? 정말 울고 있는데, 예, 괜찮으세요? 토닥토닥. 자, 토닥토닥,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라겠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꽉 채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십자가 사랑 가득요! 아우야, 세상에. 감동이 좀, 예, 표현이 좀 그랬나? 예. 자, 이제 3번. 예, 제가 고른 3번. 소리 안 나는 오르골. 소리 안 나는 오르골 고른 당신. 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자, 소리 안 나는 오르골의 당신. 오르골을 고른 당신. 오르골을 당신이 아니라. 자, 들어갑니다. 소리를 잃은 오르골은 메말라 버린 당신의 감정을 뜻합니다. 세상에. 언제 마지막으로 배가 아프게 웃어보셨나요? 혹은 속시원하게 엉엉 울어보셨나요? 참고 버티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정의 스위치가 고장나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아름다운 음악, 기쁨이 흘러나오길 무의식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감정마저 삼키며 묵묵히 버텨오셨군요. 고장난 오르골을 고치는 건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오늘 밤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에 맡겨보세요.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다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 오르골 하나 골랐을 뿐인데, 예, 그냥 오르골 좋아해서 오르골 골랐을 뿐인데 이렇게 큰 감동을, 예. 근데 네, 죄송합니다만, 예, 저는, 예, 매일 웃고 있기 때문에, 예, 매일 그 뿜뿜난 여러분들 때문에 매일 좀 아프게 웃고 있는데, 배가 아프게. 근데 그건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죠? 예,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뭐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이런 이름으로 감정을 삼키면서 버텨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도 하나님의 손길이, 예, 임하길 오늘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찬양과 웃음소리, 그 기쁨과 또 감사,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0: 뭐 조금 감동이 센데 오늘. 예, 감동 좋다 오늘. 자, 마지막 4번입니다. 한 장도 쓰지 않은 다이어리 고르신 분들. 예, 한 장도 쓰지 않은 다이어리. 이거는 뭐제 다이어리 같은 그런 다이어리. 그거 고르신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상태의 다이어리를 고른 당신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뻔한 일상에 지쳐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이라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군요. 내 삶의 다음 챕터에 무언가 가슴 뛰는 새로운 일, 새로운 목적이 생기길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에 지쳐서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싶으신 당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빈 다이어리의 첫 장에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적어 내려가실지 기대해 보자고요. 메마른 일상 속에 가슴 뛰는 소망과 비전이 가득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아, 오늘 뭐야? 오늘 이거 심리 테스트 뭐야 이거? 이거는 지금 맞아 아니라 이거 울어 심리 테스트 아니 이거? 우리 마음을 너무 만지네. 에? 우리 마음을 심리 테스트가 이거 너무 만지네 진짜. 야, 그래요. 오늘 뭐 1, 2, 3, 4, 뭐 어떻습니까? 오늘 결과 예 어떻게 좀 맞나요? 맞습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찌됐든. 녹록치 않은 또 인생길을 또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인생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정말 각자의 그 사명 가지고 또 살아가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하고 그 응원하는 그 방송이 바로 뿜뿜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극동 방송 아니겠습니까? 또 극동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또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도 격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예, 파이어! 예, 파이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파이어! 파이어! 아야! 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1: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뿜뿜 라디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마무리여서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 좋네요. 네. 자, 격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뿜뿜 라디오는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최선미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한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공기가 먼저 달려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잠깐이지만 바람 끝에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0: 있습니다. 아직은 여름인데 바람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우리 앞에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언제 해결될까? 언제 이 기나긴 문제의 연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까? 앞이 안 보이지만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문제의 끝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듯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로 그 귀한 열매를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요, 기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선한 열매교회 남희루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내셨어요? 네네. 네. 그렇죠. 아침 약간 서늘한 바람이 느껴져서 와, 이제 여름이 끝이 오나 보다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1: 네.
0: 네. 네, 우리 목사님 기대로 시작하겠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폭염의 계절이 지나고 또 폭우로 인한 여러 재해와 인명사고들을 보면서 마음은 찹찹합니다만은 또 탐스러운 결실의 계절을 저희 앞에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방송국 관계자들과 또 청취자들,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옆에 아뢸 때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첫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아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2688번님, 여동생이 뉴질랜드에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한국에 취업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이 이혼 과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하여 주시고 한국에서의 취업과 이혼 재산 분할이 속히 잘 마무리되어 여동생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아버지.
1: 인간의 재성이 극도로 발휘되는 또 가정의 파괴, 또 재산 분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각각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뼈저리게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0: 주님.
1: 용서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도무지 아픈 기억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 마무리라도 선한 마음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줄을 부여잡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0: 주님.
1: 길을 여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 기도처럼 정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일 텐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여동생 분과 모든 가정 가운데 또 두 번, 세 번째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도록 잘 선한 마음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4613번님, 아들 윤진수, 윤진성이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속히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사춘기 이후나 이제 대학생이나 그쵸 목사님, 좀 성장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될 텐데 그쵸.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주님.
1: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따라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교회 출입을 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0: 아멘.
1: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하셨는데 두 아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인생의 연약함과 인간의 재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때도 바라볼 때도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속히 주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변에 좋은 친구를 통하든지.
0: 아멘.

0: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높이는 남은 생애의 길로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속은 격언처럼 온전히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게임 중독으로 한동안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뭘 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지지해주고 했더니 자기가 그 사랑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30에 주님 앞에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는 절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반 친구들 몇 명과 관계가 좋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두와 잘 지내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저희가 알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실천이 참 쉽지 않습니다.
1: 아버지.
0: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또 시선의 시각의 변화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혹은 누구를 만나지 간에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인간관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데도 아름다운 그 은혜와 체험이 있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말씀의 기준이 자신들의 인생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를 판단하는 측정 기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또 어머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 마음이 더 좋아지고 친구들 관계도 잘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590번님. 제가 여든이 넘어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매우 아프며 식도염이 심해 밥을 먹지 못하고 죽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까지 있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고 편히 식사하며 잠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이분에게 놀이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산보도 하고 가벼운 체조도 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심신이 지쳐있고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만나게 주시는 사람만큼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온몸에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대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움직임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4229번님. 9살 남자아이 임하평이가 고한염과 서해부 탈장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 날짜가 잘 잡히고 수술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 아버지.
0: 어린 아이가 이렇게 생식기 주변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서 잘 치료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아이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주를 바라보고 도움을 청할 때에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또 그들의 진단과 수술이 정확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강하여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전하의 유복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수술 날짜 잘 잡혀 수술이 잘 되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이십니다. 딸의 임신을 위해 기도 요청 드립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임신 준비는 1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자꾸 조급해하는 딸에게 저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딸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딸이 3년째 결혼생활 가운데 아이가 아직 잉태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나이 많았던 사람들에게도 엘리사벳과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이들 가정에 부부가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생명이 잉태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잉태를 가로막는 모든 요인들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몸에 품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내는 즐거운 소식, 간증의 소리가 들려오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생명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멘. 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9507번님입니다. 신랑의 침체된 마음과 허리 통증이 속히 회복되고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도 건강을 회복하여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서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도록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올리셨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507님이 배우자의 마음의 눌림과 허리의 통증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이 터치하심으로 근육을 만지시고 인대를 만지시고 신경을 만지시고 디스크를 만져주셔서 허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마음에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딸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명사계 속에 다윗의 생명을 싸매 주시기를 기도했던 아비가일의 기도처럼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이 딸을 주님의 생명사계 속에 품어주시고 아름답게 가다듬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0: 아멘.
1: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087번님. 친정 부모님 배순례 어머니와 신병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로 돌아오시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아버지.
1: 7087님이 친정 부모님의 영혼 구원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종에게도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실 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매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순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 얻고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들이 있사오니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0: 아멘.
1: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복음을 조금만 전해도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0: 아멘.
1: 기쁨, 천국의 기쁨이 되도록 배순례 어머니와 신병관 아버지의 영혼을 주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7087번님의 기도가 있기에 반드시 부모님은 구원해 줄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6240번님, 중학교 1학년 고 예찬이가 마음을 나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운동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라며

0: 키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학교생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0: 주님.
1: 이 고해찬 우리 학생

0: 아멘.
1: 그래야 하나님 주신 꿈으로 또 비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4686번님. 바로 29일 하복부 검사 후 담낭에 부록과 간에 혹이 발견되었고 신장 기능도 62%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몸의 모든 염증과 혹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신장 기능도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아버지.
1: 4686님이 담낭과 또 간에 무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0: 아버지.
1: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의료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신장 기능도 거의 사라지고 62%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좋은 의사들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온몸의 염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여러 불편한 혹들이 사라지도록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0: 아멘.
1: 그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치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110번님. 언니가 오늘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으며 9월 8일 간담도 등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장이 깨끗했던 것처럼 간을 비롯한 모든 부위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저염식과 죽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한 변비와 항문 통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배변이 속히 회복되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주님.
1: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병마가 공격하고 침범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0: 아멘.
1: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이 그 간증이 이 가정에도 이 언니분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485번님. 남동생이 전립선 전립선암이 치유된 은혜에 감사드리며 폐종기로 받은 수술 후에도 깨끗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생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갖고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전립선암은 치유되셨나 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폐를 위해서 중보 올리셨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485님이 남동생 예, 치유된 은혜의 간증을 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네.
1: 그러나 여전히 폐종기로 받은 수술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예후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0: 네.
1: 하나님, 여전히 수술할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감사한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생 부부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애 고달프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치유를 받고 수술을 한 이들 부부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에 큰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회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주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338

0: 할아버님, 아들들이 서로 불신하고 멀리하며 지내고 있어 부모로서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미움과 오해를 내려놓고 용서하며 형제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가장 찢어지는 순간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고 의기투합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보태며 살아가야 될 때인데 서로 불신하고 경원시하는 저런 장면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간들에게 개입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으시고
0: 아멘.
1: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셔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 온 가족이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네, 시간이 다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또 동생네 부모님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셔서 우리 함께 청취자 여러분도 아멘하며 중보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선한 열매교회 남일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제작의 백은동 PD님, 저는 순복음 창호교회 최선미 사모였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모세는 믿음 때문에 포기했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했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끔찍한 시대지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역하면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을 보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는 정도를 넘어서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같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단순히 우리 아들이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사라진 게 아니죠. 상황이 안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었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이 강대국의 그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한쪽에는 왕자의 자리가 있고요. 부와 권력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잠시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더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은 더 놀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보화와 하나님 때문에 받는 수모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받는 수모를 더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눈앞에 있는 보상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까? 진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0: 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27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본것 같이 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본 것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숫자를 봅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보죠.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어려운 현실들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더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참았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견디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강한 사람이어서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힘들 때도 보고, 즐거울 때도 보고, 눈물이 날 때도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형편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모세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고난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는 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미량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0: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급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부족과 재정난을 겪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를 위해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사역 목사 제도를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노회 심사를 거쳐 점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며 노회와 총회가 사례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와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다룹니다. 아울러 설교와 교육 자료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AI 목회 윤리 기준 제정을 추진하며 매월 넷째 주일을 디지털 주보 활용 주일로 지정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0: 이훈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무는 이번 총회가 위기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고뇌의 자리라며 사회 속에서 변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헌금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딜루전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 14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그려온 자화상과 가족 그림, 유명 명화 재해석 작품 등을 선보이며 2024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31세 김금배 씨와 66세 정태용 작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동표 한마음의 집 시설장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미술치료 같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남 광주 지역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26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승격을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열고 성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장 맹연환 목사는 이번 성회가 한국교회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대성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순천, 모레 4일에는 목포에서 지역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진건 선교사는 2022년부터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말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파송교회인 금광교회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파라과이 대표팀은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과 남녀 페어전 1위, 공인품새 남자 개인전 3위를 기록하며 최약체라는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의 안드레아 고메즈 선수는 지도자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소식 없이 약간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부탁을 들으면 속으론 아 싫은데 하면서도 말로는 예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 꼭 있죠? 오늘은 직장,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예스맨으로 불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 예, 팀장님! 기획안 오늘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내일까지 해도 된다!
3: 아닙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어코, 무조건 기필코 마무리해놓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네. 아, 수요 예배 때 주차 봉사 한 명이 빠졌다고요? 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녁 때 뵙겠습니다.
4: 아니, 오늘까지 이거 일 마무리하면서 수요 예배 오지 않아?
3: 아, 제가 일 빨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이고, 준호 씨, 세상에 일할 사람이 뭐 혼자밖에 없나? 그절 못하고 일 제일 하다가 막 쓰러지고 자빠진대.
3: 아, 괜찮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셔서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 근데 팀장님, 왜 그렇게 저를 노려보세요? 왜 이렇게 숨을 쉬기가 어렵지?
4: 아유, 아유, 준호 씨! 아유, 준호 씨! 정신 차려봐라!

0: 여기가.
1: 아, 준호 씨. 아, 정신 들어? 회사에서 쓰러졌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1: 공황장애래. 아니, 자기 몸이 이렇게 될 정도도 몰랐던 거야?
0: 아, 슬기야, 나 진짜 열심히 산 거 너도 알지?
1: 알지.
0: 아,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최소한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니?
1: 아, 무슨 말이야. 자기 몸도 안 돌보고 무조건 예예 하면서 자기 일 너무 많이 했어.
0: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해? 예수님도 몰려든 병자 뿌리치지 않고 다 고쳐주셨잖아.
1: 준호 씨,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몰려올 때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
0: 예수님이 환자들 버려두고 가셨어?
1: 버려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준호 씨가 일만 하다가 쓰러지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숨을 쉬면서 살길 바라신다고. 요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쉬었던 게 언젠지 기억나긴 해.
0: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해?
1: 거절하는 게 어때서? 거절은

0: 죄가 아니야. 때로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용기가 되는 거지. 자기가 쓰러지는 바람에 회사도 교회 일도 전부 멈추게 됐잖아.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하나님은 당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서 사랑하십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2: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1: 기적이 일어납니다.
2: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0: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당연히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은 탕자입니다.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대상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 32절까지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뭐 여러 다른 엑스트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 부자 관계는요, 충격적인 둘째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 뭐를 요구했는지는 아시죠? 둘째 아들이 뭘 요구했죠?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유산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폐륜이에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재산들을 나누어서 그 유언에 따르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따르든지 나누는 것이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했죠. 이 말은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아버지 왜 안 죽으세요예요. 아버지 안 들어가십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상정하고 행동하는 폐륜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요, 유산을 받아갔다, 그리고 가서 탕진했다, 그래서 이 생고생을 한다, 이 탕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유산을 얼마나 받아갔느냐, 유산을 어떻게 낭비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미 전달되는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유산의 양이 아니라 그 사용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와 그 요구를 했던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다라는 이 시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아들이 탕자로 불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깨워버린 거예요. 그런 유산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잘 계획을 잘 세워서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고 나도 인생을 성공해보겠다, 뭐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본문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이 관계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깨트려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사실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생각하고 탕자를 보면 아유 저 나쁜 놈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 17절 앞에 17절 18절을 포함해서 그 앞에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불쌍한 삶이기도 해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요,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이 누구인가를 힌트를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쇠리와 죄인들이
4: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3: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쇠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죄인인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쇠리를 봐야 되죠. 여러분, 쇠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회 속에 살아있지만 그 사회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약자죠. 불쌍한 자들입니다. 떨쳐나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설명한 관계로 설명하자면 유대 땅 안에 있으나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자죠. 끊어져 버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 허락해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얻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왜 이 아들을 불쌍하냐고 말하냐면요, 이 아들이 그저 망했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들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쫄딱 망한 아들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가서 붙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붙여 사는 집에서 돼지나 치면서,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죠,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열매라도 먹고 끼니를 때우려 하는데 그 열매조차도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아들의 형편이 아니라 이 아들의 진짜 처지, 존재 그 자체가 무너진 처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붙여 산다고 할 때 붙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여 산다라는 것은요, 고용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붙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밀접하게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성공을 추구했는데 아버지와 관계도 끊어지고 자기는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의 그 가난에 쩌들고 가뭄에 쩌들어 있는 그들과 똑같이 연합이 되어서 같이 비참해져 버린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창세기 말씀을 돌아보자면 그 선악과 과일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하고 똑같은 처지, 타락한 처지로 그냥 무너져 내렸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질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도 끊어지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상태. 유대 땅에서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 이것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탕자는요, 괘씸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하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탕자가 등장을 해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이 시작할 때 1절을 보았던 것처럼 도대체 이 첫째, 둘째 아들이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도대체 누굴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2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누가요?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밥 먹는 장면을 보고 수근수근 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수근거림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의 비유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가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여기서 비유의 말씀을 다시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 그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 대한 분노,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아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아마 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내 동생이 그 유산을 가지고 갔다. 더군다나 이 첫째 아들에게는요, 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법대로라고 하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첫째 아들은 두 몫을 받고 둘째 아들은 한 몫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요, 절반을 떼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눈 뜨고 자기가 받을 몫에 4분의 1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25%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했던 짓도 괘씸하고 내 것도 가져가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감정이 좋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보통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한 비유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듯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죄인들, 죄인이라서 다 무너졌던 이들이 은혜로 회복되는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먹는가 하는 이 장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나와 함께 밥 먹는 것을 보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인이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인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는요, 이 뜻을 모릅니다. 그 점에서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둘째들 어떻게 원했고 무엇을 바랬는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유산마다 도망친 자가 둘째잖아요. 아버지 관계 끊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돌아온 둘째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든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첫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탕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첫째가 더 무서운 것은요, 아버지의 치변이 있지만 집을 떠나서 관계가 끊어진 둘째보다 더 이 사람이 심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쭉 읽어보시면 뒤쪽으로 갈수록 말씀의 무게가 훨씬 더 진하고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0: 밭일을 하러 갔다 돌아온 첫째 아들이요.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바라보며 종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지 모르겠지만 종이 잔치를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종에게 굳이 물을 바에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종에게 물어요. 아유 목사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니까 알겠죠. 물을 수 있죠. 예 좋습니다.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아들이 왜 탕자인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등장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1: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0: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던 누구나 섭섭하죠. 힘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지켰는데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고 싶은데요. 사실 첫째 아들이 왜 지금 더 심각한 탕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29절에요 아버지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럼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좀 죄송합니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다. 전부 아버지가 당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는데 집에만 있을 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그를 분노에 사로잡히겠냐면 30절에 이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0절에도 아버지가 삼켜버린 이 아들이란 말이요. 원어 성경에 보시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내 동생 아니에요. 내 가족 아니에요. 당신이나 좋고 당신이나 즐거워하고 당신이나 받아주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요. 둘째 아들 당연히 집 나가서 아버지와 끊어진 관계죠. 회복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집 안에만 있었지 여전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남아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보상받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헌신에 적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주셔야 마땅한데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31절 보시면 그런 아들을 달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뭘 말씀하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데 이거 나만의 착각이었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더 왜 아까 제가 뒤로 갈수록 더 무섭다 그랬죠? 왜 첫째 탕자, 첫째 아들이 더 무서울까요? 그것은 이 첫째 아들은 나는 둘째와 다르다라는 자기 내적 확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나는 하나님과 식탁을 나눌 수 있고 누구든지 나는 초청해서 밥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세리는 아니지. 죄인은 아니지. 그런데 세인과 제리하고 밥을 먹는 예수님 당신도 아니지.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 워딩대로라면 집을 떠나서 유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도 잘못됐지만 그 아들을 아무렇게 받아준 아버지 당신도 틀렸지. 이 얘기를 지금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세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른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내부에서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탕자가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다 탕자예요. 다 집 떠나고 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는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고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오늘 이 비유에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탕자들을 바라보는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되먹지 못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태도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요. 첫 장면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말대로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의 계획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도 명백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면서 그 유산을 뭐 잘 불려보겠다 계획이 있겠다? 아니요. 욕심이 먼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자신이 했던 일들을 좀

0: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거나 혹은 잘못을 꾸밀려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여기 자녀분들 명심해서 꼭 들으십시오. 부모님들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1: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0: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겉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아들이 분깃 내게 줄 몫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 그 몫을 살림에서 떼어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성경을요 원어로 읽어보면은요 전혀 달라요. 먼저 첫 번째 있는 분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깃이 맞아요. 돈이 맞아요. 재산적인 부, 물질적인 부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 건 뭘까요?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입니다. 살림을 줬더니 살림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원 뜻은요 생명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떼줘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그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돈 달라는 아들에게 물론 겉으로 나아가는 것은 돈이겠죠. 근데 그 돈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랑, 염려, 기대, 걱정 그리고 뭐까지요? 네가 실패해도 돌아오면 날 언제든지 받아줄게라는 그 생명을 떼줘버린 거예요. 그가 돌아오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이요. 자기도 그래서 좀 식은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니까. 돌아오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예행 연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연습을 하고 아마 돌아오는 길에 그걸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되뇌이겠죠. 그리고 먼 발치에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만 발견한 게 아니라 아들도 아마 아버지를 발견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냥 성경을 훅 읽으니까 그 돌아오는 분을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끌어안는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회개하고 아 받아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끊어서 보십시오.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준비한 말을 외우면서 갔는데 아들이요 20절 말씀 보시면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하기도 전에 먼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저걸 잘 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회개를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그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내가 준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네 내 말 안 듣고 가다니까 얼마나 이제 잘 됐지 어떻게 될 줄 알았지 내가 이래서 안 보내준 거야 질책과 책망과 그 뉘우침을 확인하고 싶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끊어안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첫째라고 달랐을까요?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첫째 순종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둘째만큼이나 철저하게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첫째를 향해서 그것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조금 촉이 좋은 분은 삑삑삑 하는 타이밍이 늦는 거 보고도 불안합니다. 얘가 왜 평소에랑 좀 다르게 누르지?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된 것 보고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아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고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는 이 세월 동안 아들이 무슨 마음인지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따져묻는 첫째 아들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정해보건데 아마도 자기 필요하거나 목적이 없을 때가 아니면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하나 삐졌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방금 이 얘기는 추정입니다. 이거를 가서 진리처럼 떠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그 아들을 향해서 첫 번째 보여줬던 모습은요. 너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가 이럴 줄 알고 참아줬는데 너 지금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타이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보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1: 나와서 권한대.
0: 고란대를 말을 들으면 아 같이 가자 너도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초청했구나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고란대라는 단어도 초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고란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나랑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뜻이에요. 너 감정이 상하고 너 마음 아픈 거 내가 다 아는데 참고 나처럼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게 이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듬어 주면 내 네 마음 안다. 네 얼마나 힘든 줄 안다. 나라도 그러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너도 네 동생을 나처럼 기뻐하는 자리에 같이 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둘째 아들을 왜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까? 첫째 아들을 왜 이렇게 타이르고 권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었나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만든 저자가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가 맞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거 율법 많이 하는 거 안다. 이 세리와 죄인들보다 네가 그래도 애쓴 거 내가 안다. 아는데 내가 얘들하고 밥 먹고 있으면 너도 그냥 조용히 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겠니?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소망이죠. 그는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권하십니다. 오래 참고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 사랑을 보여줘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해서 도망치고 아버지 가슴에 난도질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 옆에 몸만 있지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뜻도 몰라주는 첫째 아들. 그런데 하나의 뜻이 어긋나면 자기 아버지께 섭섭하다, 정당하다는 이익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초청을 외면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서슴없이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첫째 아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나와 함께하자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탕자는요 우리예요. 우리는 전부 탕자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탕자에서 신자가 된 자로, 탕자가 아니라 신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은혜고 소망인지를 결심하고 붙잡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사모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신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 않고도 요구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고 아멘만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회개가 필요 없다거나 돌이킴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아주었을 때 이것 봐라. 내가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용서받네. 잘 됐다. 말하기 껄끄러웠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받고 나서 아버지께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토로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사랑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죠. 그러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봐도 회개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회개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거나 우리가 그 죄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사무친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용서로 나아가는 열쇠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용서를 보장하고 획득하고 따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회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얼마나 부족한가요? 얼마나 잘 무너집니까? 진정한 용서는 회개의 강도, 회개의 진실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것들을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다짐한 것이 지금까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진심을 다짐했던 이 마음으로 그 진심을

0: 미쳐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지금도 좌절하고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 탕자처럼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두 번째로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킨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도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같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같은 집에 있었던 자로서 그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흘려보내는 데 있어요. 울타리를 짓고 둑을 만들어서 쌓고 쌓아서 우리 안에 누리고 즐기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무조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를 따라가고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세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먼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이 유산 분배 사건의 당사자인 아버지가 용서를 했는데 자기가 그 용서를 자기의 판단과 의에 사로잡혀서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가 된 자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경계선 세우는 욕망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의란 이름으로, 때로는 공의란 이름으로, 때로는 규칙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다 잘되라고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변화는 아버지가 보여준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첫째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은 차라리 떠나서 나중에 돌아온 둘째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떠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부족함, 지적과 판단을 통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고치라는 사명을 주신 적도 없고 고치라는 권리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낸 사랑을 통해서 부족을 바꾸어 가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가족이 됩시다. 왜 이렇게 안 바뀌노? 하지 마시고 품어내고 주님이 바꾸실 때까지 아, 이게 가족이구나 라고 품으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품어내고 부족한 부분들을 품고 사랑합시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입니다.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를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시작되셨나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후 찬양을 들으면 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여행 오늘 볼륨을 좀 높이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나무를 다루는 분들을 목수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나무로 뭐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로 어떤 도구를 만들 때 그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나무의 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한다고 합니다. 같은 나무라도 결을 따라 자르면 부드럽게 잘라지고요. 또 마무리도 매끈하게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결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표면도 자꾸 거칠어지고 나뭇살이 뜯겨나가고 그러니 나무를 다루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 있는 목수는 나무의 결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의 결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결대로 작업하는 걸 늘 우선순위에 둔다 이런 말이겠죠. 결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다른 의미로 표현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미로 연결해보자면 결이 다르게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그런데 오랜 시간 익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금방 막 펄펄 끓도록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요. 또 어떤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한 자리에 자리 잡으면 잘 안 옮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결대로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을 존중하셔서 그 흐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경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결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오후에 하나님이 나를 결대로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이 시간을 맡겨 봅시다.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요, 존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존중.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듯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결을 존중해 그들의 삶을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오늘은 존중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뽑았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자,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를 존중이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존중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결, 나무의 결, 목수가 어떻게 좋은 목수가 될 수 있을까, 그 결을 잘 읽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도 결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너무 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의 단어를 존중으로 합니다 하고 나누었었죠. 자, 여러분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내 삶에 나도 존중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존중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모든 분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존중해야죠. 동의하신다면 문자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또 극동방송의 앱 어플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존중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존중이라고 보내주시고,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시면 함께 또 귀한 찬양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9507님이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가끔 이런 날 필요하죠.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찬양 막 따라하고 그러며 혹시 뭐 하시나요? 청소하시나요? 아니면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쉬고 계시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또 우리 찬양여행과 함께하며 크게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실 필요도 있겠죠. 혹시 그게 가능하시다면. 1548님 존중, 또 2449님도, 또 앱으로 들어오신 6309님, 또 6206님도 존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8270님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음을 기억하는 것. 아, 존중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너무 멋진 정의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음을 기억하는 것. 아, 좋죠. 네. 오늘도 내 기준보다 사랑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방송을 준비하며 우리 코너 바로 앞에 또 한 목사님의 말씀이 나가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가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런 사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참 고집스럽죠. 내 말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저도 어제 저녁에 화요일 저녁마다 제가 섬기는 예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저도 나눴는데 저도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러면 말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 보여줘야죠 라고 나눴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오늘 존중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뭐 조그만 포구나 이런 곳에도 항구마다 등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등대 기둥에 빨갛게도 칠해져 있고 또 하얗게도 칠해져 있고 그런 등대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등대가 밤이 되면 불을 켜잖아요. 근데 그 등대의 불빛이 계속 켜져서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또 회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대마다 깜빡이는 간격 또 그 불빛의 색깔 이런 게 다 다른데요. 이 등대의 빛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등질이라고 부른대요. 등질이 무슨 뜻이냐 하면 등대나 부표 같은 야간 항로 표지에서 발사하는 빛의 성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성질, 그래서 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좀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이 등질은 그게 의미하는 게 다 다른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등대 앞을 지나고 있는지 저 사인이 무슨 표시인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방식이 우리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섬기는 것으로 주님에서 은은하게 주님 앞에서 빛을 발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다른 사람도 기도가 더 깊이 되듯 그렇게 뜨거운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자기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빛을 내야지 이걸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고유한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결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등질, 성질이 달라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도 나를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존중이라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원자매님 오랜만에 존중 나눠주셨고 주영대리님도 존중, 또 0672님도 존중, 존중합니다. 또 2053님이 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 삶에 참된 존중은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함이 참된 존중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 존중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존중이라고 오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27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위로부의 사랑 중에 사랑.

천국에서 만나보자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한옥의 가장 과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처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마. 여러분 처마가 뭔지 아시죠? 지붕이 벽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것, 그것이 과학이라고 그 한옥을 좋아하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 있어서 처마가 햇빛을 막아주고요.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지나가기 때문에 처마 아래로 햇빛이 깊숙이 들어와 그래서 난방을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과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차가운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녹여주시니 이건 과학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절을 미리 아시고 때로는 그늘로 어떤 때는 또 햇볕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존중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존중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문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문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존중이라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18님 존중 남겨주셨고요. 유종호님이 무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네, 부산도 엄청 덥다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더위 이겨나가십시다 하고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761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으. 아니요, 유종호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문자 주제의 단어가 존중이었죠. 네, 유정호님이 신청해 주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들으며 1914님, 2207님 존중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여행을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고 저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을 좀 다 들려드리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제 한 곡 남았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모든 소란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 세상은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오늘 오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7618님 신청해 주셨던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교회가 진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재정일까요? 사실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 또한 이 말을 통해서 계속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흔들리고 또 당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간하고 또 거짓하고 이런 부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깨트려 나가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고 사실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다양한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첫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다른 언어들을 같이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신 그 방언을 어떻게 방언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방언에 대한 부분에서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어요. 우선 방언이 뭐죠? 다른 언어잖아요.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잘 모를 때 방언 받으면 내가 공부 안 해도 영어 잘할 수 있겠네. 하나님 주실 거면 다른 나라 언어 막 인도 언어 막 저기 막 이상한 저쪽 어디 잘 모르는 언어 말고 영어의 방언을 주십시오. 이거를 사실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셨을까요?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죠. 대신 영어를 잘하는 이제 아내를 줬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은사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실 받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사실 좀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선교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 이 제가 이름을 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선교 단체에서 터키를 간 적이 있어요. 터키를 갔는데 청년들하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이 방언 못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방언 못한다고 손을 막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방언 못했으니까. 손을 막 이렇게 들었죠.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방언 꼭 받을 거야, 너희들. 오늘 꼭 방언 받을 준비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너무 기대하면서 이제 그 집회를 갔어요. 저녁에. 청년들하고. 근데 그 이제 선교사님이 세 가지, 이제 너희가 방언을 받으려면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빨리 해야 된다. 진지하게 얘기하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이 비법을 제가 다 알았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이 마지막 비법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뭔가 하나를 이제 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집회 때 막 말씀 전하고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말을 엄청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다 막 바라라라라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났어요. 제프가. 저는 방언을 안 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매한테, 친한 자매한테, 야, 너 방언 받았으니까 오빠 나 방언 받았어. 나 방언 받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방언을 받냐. 그러니까 오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방언 받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선교단체, DTS를 제가 갔죠. DTS를 갔는데 이제 방언을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누워요.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자유롭게 하래요. 그래서 전 누웠어요. 모르겠다. 주님 한번 주시려면 주십시오 하고 막 누워가지고 막 하는데 그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방언인가? 이제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3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3개월은 이제 아울리치를 가요. 갔는데 이제 그 아울리치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0: 있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저를 담당했던 간사님이 너무 반갑잖아요.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우재 형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 간사님 아 진짜 죽겠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막 죽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 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사실 아 우재 형제 많이 힘들죠. 그래도 힘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우재 형제 그럼 죽어요. 그럼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방언을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방언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 아, 죽겠다. 맛있어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맨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방언이 뭐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삶의 말은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는데 기도할 때만 마자랄랄랄라 하면 그것이 과연 방언이 맞을까요?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뭐죠?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이 되면 사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난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난 원래 이래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에 따라 충만하심 입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어떤 형상, 어떤 감정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며 그분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언어는 바뀌기 시작하겠죠. 저는 사실 예전에 변하지 않는 저의 말들로 인해 저희 아이들한테 상처 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좀 나눴지만 운전할 때 아이들이 옆에서 좀 운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그냥 제 성향과 성품에 따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야! 조용해! 내려! 내려!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또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이젠 안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를 두드리시고 또 그 상황들이 상황은 우리 시온이나 그 직접 경험했던 우리 시온이가 많이 되게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미 시간은 5, 6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재야, 네가 사과해라. 네가 용서를 구해라. 너 딸에게 너가 용서를 구해. 주님,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싫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고 제가 또 얘한테 이렇게 숙이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제 속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었고 제가 그 마음들을 따라 제 아이한테 가서 시온이가 한 7살 때쯤이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시온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너가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 한두 살 때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내리라고 해서 많이 무서웠지. 아빠도 몰랐어. 그리고 아빠가 너무 미안해. 이제 절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진짜 미안해 시온아 라고 이제 말했죠. 근데 시온이가 그렇게 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약간 자기도 부끄러웠는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나름대로 느낌은 우리 안에 이 막혔던 담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또 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 그 예전 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혹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들을 계속 건드리고 또 보게 하시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줄 믿어요.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0: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현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8화 한국 동포를 구하라

0: 1908년 서울 주재 영국 영사관 내 고등법원. 일본 관리들과 영국 외교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 한가운데 영국인 기자 베델이 서있다. 그동안 일본의 행동을 신문에 드러냈던 그의 기자 활동 전체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졌다.
1: 베고 베델, 비고는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을 악의적이고 모욕적으로 기사화했고 제국군의 정당한 의병 토벌을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라며 비난했다. 또한 각국의 혁명을 찬양하는 기사를 통해 폭동을 선동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2: 전 본 것을 사실대로 썼을 뿐입니다.
1: 사실대로 썼다기엔 기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죠. 4월 29일자 메테르니히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의 현상을 19세기의 중엽의 이타라에 비유하면서 자유와 정의의 종을 울려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자 17학생의 지열에는 누가 피를 흘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위협을 역사에 남긴 자가 있느냐 했고요. 명백한 선동으로 보여지는데요.
2: 일본군의 만행을 눈으로 본자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악함을 보고 악하다 말했을 뿐이고 우리는 악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말을 한 것입니다.
0: 베델의 태도는 단호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일본의 강력한 항의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
1: 피고 베델을 상하이로 보내어 3주간의 금고와 6개월 근신에 처한다.
0: 결국 베델은 상하이에 끌려가 3주간의 옥살이를 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이미 그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옥살이의 흔적이 얼굴과 손에 깊이 남아 있었고 펜의 쥔 손은 예전처럼 힘이 있지 못했다.

0: 여보, 신문은 다른 분들이 잘 쓰고 있잖아요. 제발 좀 쉬세요.
1: 그러게. 내가 없는 동안 기사가 더 날카로워졌구만. 아니, 이렇게 실력이 좋아진다면 이거 내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나?
2: 아무래도 배들 선생이 있을 땐 긴장했었나 봐. 자리 없을 때 우리 마음껏 쓰다 보니 실력이 더 좋아지네 그래요.
1: 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자네는 긴장 좀 해야 되겠어? 농담 같지만 진심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신문을 계속 발행해줘서 고맙지만 기탁, 자네의 팬끝이 너무 날카로워. 계속 이렇게 가다간 아무도 무사하지 못해.
2: 알고 있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안 그래?
1: 이런, 아니 내 꼴을 보고도?
2: 내가 자네보다 밥은 많이 먹지 않나? 자네보단 조금 더 버티겠지 뭐.
3: 그로부터 한 달 뒤, 한밤중에 돌연 양기탁이 끌려간다.
4: 큰일 났어요. 양 선생님이 혼명들한테 끌려가셨대요.
5: 이를 어째? 어디서 잡히셨대요?
4: 오는 길 모퉁이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선 잡아갔대요.
5: 어떻게? 배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지? 내가 얼른 댁으로 가볼게.
3: 일제의 강력한 조치는 신문사 직원 모두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0: 다음 차례는 당연히 기타계 거라 생각했습니다. 놈들이 그만큼 기타계 그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1: 이제 우리 신문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 순 한글 신문은 쓸 사람도 없고.
0: 그렇네요. 영상 한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저 사장님.
0: 예, 윤희 씨.
1: 너무 무서워요. 양 선생님 다음은 이제 제 차례일 텐데. 죄송해요 사장님. 저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0: 윤희 씨,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저 처음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두 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용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2: 윤희의 발걸음이 멀어진다. 베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누군가는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다. 하지만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허전했다.

0: 아, 형사님, 그 좀 진정 좀 하세요. 그게 아니라
1: 이건 선을 넘으신 겁니다. 배달 사건은 충분히 협조했고 이미 재판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언론인을 구금한 것만으로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강제로 연행하신 겁니까?
0: 아, 강제 연행이라뇨. 아,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우린 그런 적 없고 잠시 유치중입니다.
1: 유치요? 감옥에 가둬놓고선 잠시 유치라뇨. 지금 저랑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이게 가볍게 둘러댈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0: 양기탁이라는 인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나는 대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거고요.
1: 아, 정당하다고요? 아니, 적어도 우리 영사관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는 겁니까?
0: 영사관님,

0: 일본은 조선의 보호국입니다. 지향과 질서를 유지하는 건 우리의 권한이자 의무예요. 양기타기는 조선인이지 영국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1: 그에게 씌워진 제목은 국채보상의연금 횡령, 사추였다. 사람들은 통감부의 교묘한 거짓과 악행에 분노했다.
2: 터무니없는 누명이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다 증인인데.
3: 전국에서 모인 쌀 한 톨, 동전 한 입, 한 푼도 허투루 쓴 게 없는데 횡령이라니 정말.
4: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아, 기록이 있으면 좋을 텐데.
3: 아, 그이가 봉투랑 메모들을 상자 안에 모아둔 거 봤어요.
4: 어, 다행이에요. 일단 그 상자를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3: 네, 그럴게요.
5: 모금액을 정리하고 지출 내용을 증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가 봅시다.
1: 신문사 식구들은 밤마다 모여 자료를 모았다. 성금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인들을 찾아가 결백을 증언해달라 부탁했다. 단 한마디에 거짓 의혹을 풀기 위해 수십 장의 문서와 수십 명의 증언이 필요했다.
2: 이제 보니 신문 만드는 일이나 결백 입증하는 일이나 똑같이 밤새워 하는 거예요.
6: 그래도 활자 맞추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아, 왜 자꾸 졸린지.
7: 아, 저도 그렇네요. 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 진짜.
2: 사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이건 저희가 할게요. 내일 공판 날인데 일찍 들어가서 쉬셔야죠.
7: 네? 아유, 나 아직 멀쩡해요.
4: 요즘 계속 무리하셨잖아요. 사람들도 만나시고.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얼른 좀 쉬세요.
7: 저만 고생합니까? 여기 계신 분 모두 애쓰고 계신데 걱정 마십시오. 나 아직 멀쩡합니다.
4: 아무튼 저 고집은 아무도 못 말려요.

0: 양기탁의 1차 공판 날, 베델은 증인의 신분으로 재판장에 선다.
1: 베델상은 피고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신 게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겠네요.
2: 예, 함께 밤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1: 혹시 피고가 성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요? 제가 본 건 그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어 약자를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 온 힘을 쏟은 모습만 보았습니다.
1: 제가 조사해보니 직장 동료이기 전에 두 사람은 친한 친구더군요. 그런 사람의 증언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유용한 사실을 모르셨나요?
2: 나는 영국인입니다. 그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내 나라 영국의 이익을 위해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양기탁은 결백합니다.
0: 결국 양기탁은 5차에 걸친 공방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됐다. 하지만 베델은 일제의 탄압과 신문사의 경영난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러다 마침내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게 된다. 그의 나이 37살이었다.

0: 쉬엄쉬엄 하시라니까요.
1: 아이, 나 아직 한창 때야.
2: 선생님, 내일 활자 다 마쳤어요. 바로 인쇄 들어가면 될 듯해요.
1: 아, 예심자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의 손끝에

0: 희망이 달...
1: 그는 대한매일신보를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가 펜으로 쌓은 시간들이 동지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장례식에서 도산 안창호는 영국인인 베델씨가 우리나라에 바친 것이 이와 같을진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열변을 토했다. 한국을 사랑한 영국인 기자 어니스트 베델. 비록 짧은 생이었으나 그의 삶은 한국 독립의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FABC 1위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8화 한국동포를 구하라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면요, 피할 곳이 없도록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바다가 요동쳐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예전에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없게 됐어요. 이제 전쟁이 나면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하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로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소리 없이 치러지고 있는 더 심각한 전쟁이 있죠. 체제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지금 전 세계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 전쟁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전쟁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옆에서 기침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몸을 돌리고 내가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호흡을 그쪽으로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마스크를 먼저 찾는 시대가 됐어요. 갈수록 사람들 안에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점점 커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편안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랑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묻지마 총기 난사까지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갈수록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술은 발달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 위기와 불안은요 줄어들지 않고 더 커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가 어떻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말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이 안녕을 확인하고 있는 이 인사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위기와 걱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원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수많은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했고요. 4절을 보면 지켜주시는 주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우리 오른쪽에 서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7절에서는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곳에 있는데 그 똑같은 곳에 보호자가 있을 때와 보호자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특별히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 그 집 안에 있는데 모든 잠금 장치들이 다 잠겨져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지금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이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언제 와? 몇 시에 와? 지금 어디쯤이야? 지금 몇 분 남았어? 계속 시간을 확인하며 그 보호자가 언제 도착하는지 계속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늘 다니던 그 길도요, 혼자 아무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저 고요하고 좋다, 평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요, 무서운 생각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울려 있어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요, 무섭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성공을 해도 불안해지고요, 실패하게 되면 쉽게 절망해집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무서운 곳에 있는데 보호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 배고픔도 견딜 수 있게 되고요,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은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의 보호자가 누구세요? 하면서 환자의 보호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를 적는 그 칸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될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정말 내가 보호자라고 한다면 그럼 어땠어야 돼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줬어야 보호자잖아요. 이 질병으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질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줬어야 내가 보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보호자라고 이름은 적지만 전혀 보호해 줄 능력이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해서 보호자라고 불리는 것이 미안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보호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잠시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동반자 정도만 겨우 될 수 있다.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시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섯 가지나 되는 지키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었으면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세 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보통은 제물로 드릴 양을 함께 데리고 이 순례의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이 제물이 되는 양을 줄에 메어서 그냥 끌고 가지도 않아요. 이 양이 흠이 없도록 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애쓰게 되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85km 정도 됩니다. 이 길을요, 걸어서 가게 되면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켜주시는 도움이에요. 지켜주시는 도움.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기가 질문하고 2절에서 자신이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있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수없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수없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길에서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눈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분명 그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 뒤에 산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요, 성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산들에 비하면 의미 있는 산이었지만, 여러분 이 시온산 또한 그 산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다 거기까지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매일매일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고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영원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은요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계속 주어가 뭐예요? 내가. 그런데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본 뒤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전부 주님께서. 개역성경

그래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인생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주체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서울역 뒤쪽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쭉 하시다가 현재는 청평에서 무료로 암 환우를 위한 힐링센터인 소중한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섬기고 있는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책의 제목, 그 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진표 바꾸기. 여러분 대진표라는 거 아시죠? 뭐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32강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붙고 16강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올라가서 결승전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경기를 하게 되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대진표잖아요. 대진표. 그런데 인생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대진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마찬가지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걸 아닙니까? 대진표 바꾸기. 나와 세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되면요 대진표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있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더욱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반복되어야 급할 때도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지속되어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내가로 시작했었죠. 그런데요 3절부터는 나가 나오지 않아요. 나 대신에 다른 존재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너가 나옵니다. 너가.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너라는 존재가 내 주변에 세워져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0: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만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저 고이고이 간직되라고 복음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도우심을 경험해보라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도울 수가 없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면서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자 이 사람은 또 구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이제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앉은뱅이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 이제 그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경험하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앉은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을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증인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서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0: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즐거운 수요일. 네, 맑든 흐리든 비오든 아무튼 좋은 날. 예, 도전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무교생도 그렇고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전 찬양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라 아니면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여기 창에서 제가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어우 막 떨린다 그러고.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무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상대방이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딩동댕입니다. 좋은 선물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찬양을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부르게 되면 정답, 네, 선물 받으시는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냐.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숫자 1069 이쪽으로 도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거는 100원이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정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첫 곡. 대부분 이제 새끼라에서는 좀 예전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곡. 최근에 교회 다니시게 된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곡들 제가 바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도전을 받아들일지 이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3761번. 3761번님 아주 빠르게 도전을 해 주셨는데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고 3761번

0: 찬양의 컬러링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761번님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전자. 자,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어?
1: 네.
0: 여보세요?
1: 네.
0: 제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1: 어, 제가 전화가 됐네.
0: 혹시 그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1: 376 하나예요.
0: 아. 아, 전화를 늦게 제가 어떻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나요?
1: 네, 걸리던데요. 지금 막 끊겨 가지고.
0: 끊겨 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구나.
1: 네, 네.
0: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전화를 건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계속 그 다음 분 전화가 안 걸려요.
1: 아 좋아.
0: 전화가 계속 안 걸리길래 저한테 계속 전화를 놓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구나. 그죠?
1: 아, 전화가 막 왔는데 제가 받으니까
0: 예.
1: 어,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0: 예.
1: 얼른 다시 제가 했더니
0: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하셨구나. 어쩐지
1: 네네.
0: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되길래 아 계속 겹친 가운데 와 끝까지 네. 우리 3761번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십니까? 어디?
1: 예. 여기 청주에
0: 청주
1: 살고 있고요. 네.
0: 어떻게 본인을 밝힐 수 있나요? 어떤가요?
1: 아, 네 밝힐 수 있습니다.
0: 네 밝혀주십시오.
1: 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쭉 다녀서
0: 예.
1: 아, 지금 청주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선영 권사입니다.
0: 임선 권사님?
1: 네, 최연소 권사입니다.
0: 임선영 권사님, 아가페 교회.
1: 네.
0: 청주.
1: 청주 아가페.
0: 예, 최연소 권사님 한 40대 초반 되시나 봐요.
1: 아, 이제. 목소리는 그런데요. 예. 중반 좀
0: 중반.
1: 있습니다.
0: 목소리는 20, 30대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이라니까 깜짝 놀랐네.
1: 네.
0: 와, 40대 중반에 우리 아가페교회에서 최연소 권사님. 야,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1: 아, 극동방송은 저한테 늘 듣고 있는 생활 속에
0: 네.
1: 듣고 있는 네, 라디오고요.
0: 예.
1: 말씀과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아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청주가 지금 들린 지가 아 그러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예전부터
1: 네.
0: 그러니까 들렸으니까
1: 네네.
0: 계속 들으셨구나.
1: 네네.
0: 청주 본부가 생기면서 104.7인가 이쪽으로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1: 네. 네네.
0: 야, 보니까 오늘 가장 먼저 도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1: 감사합니다.
0: 전화를 드렸는데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어떤 게 있는지.
0: 아 그럼 제가 불러드려야죠. 예. 하루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전화 연결이 되면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1: 네. 아, 워낙 많아가지고 또 저한테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기억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0: 오늘 이제 잘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 냉면 한국 비엘 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0: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 해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거?
1: 아들을 위해서 소곱창 정도.
0: 아들이 소곱창을 좋아합니까?
1: 네.
0: 아, 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은 다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 맞나요?
1: 네. 아빠, 남편만 빼고.
0: 네.
1: 네, 아이들하고 네, 잘 다니고
0: 남편만 있습니다.
1: 빼고.
0: 네. 아, 완전치가 않네요.
1: 안 돼요.
0: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네. 남편에게 나중에 꼭 방송 같이 꼭 들으시고 이번 소곱창 네. 드시면서 네.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방송을 네. 꼭 같이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화 연결도 꼭 좀 해가지고 우리 네. 방학생 남편 무교인가요? 네. 방학인가요?
1: 방학이에요.
0: 방학입니까?
1: 무교 시절에는 다녔는데
0: 네.
1: 네.
0: 자, 우리 계약하는 그날을 꼭 좀 저희가 꿈꾸면서 네. 다음에 네. 꼭 3761번님 꼭 다르게 남편하고 꼭 좀 도전 좀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최연소 권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예, 또 작사 작곡까지 하고 부르신 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2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와,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의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분의 도전. 자, 어떤 분에게 갈지.

0: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아름다운 마음.
1: 저 못 들었어요. 다시.
0: 아름다운 마음들이
1: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라디오 켜져 있죠?
1: 아니요, 라디오 껐어요.
0: 라디오 껐습니까?
1: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지금 혼자 있어요? 딸하고 있어요?
1: 네, 딸 방금 내려줬는데.
0: 예.
1: 네, 내리면서 제발 이러고 내려.
0: 제발 하고 내렸어요? 딸이 네. 꼭 해보라고 해가지고 보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0: 지난번에 도전을 해봤던 분입니까?
1: 네, 첫 새싹으로 한번 딱 보냈는데.
0: 예전에 도전했는데.
1: 네.
0: 그때 안 시켜줘가지고 삐졌습니까?
1: 지금
0: 삐질라고 했습니까?

0: 삐집니다.
1: 삐지려고 했어요?
0: 네. 아니요, 안 삐졌어요.
1: 아직 안 삐졌죠? 아이고, 다행이네. 네. 제가
0: 어머,
1: 제일 무서워하는
0: 삐졌구나.
1: 분들인 게 삐지는 분들인데, 아유,
0: 네.
1: 다행이네요. 삐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0: 네.
1: 근데 이 도전이 이렇게 또, 또 많은 분들이 보내다 보니까, 아,
0: 네.
1: 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이렇게 또 돼가지고 다행이네. 근데 딸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게요.
1: 경상도십니까?
0: 네?
1: 경상도예요? 계시는 곳이?
0: 아, 네, 맞아요.
1: 어디입니까? 예.
0: 대구예요.
1: 대구. 본인
0: 네네.
1: 소개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1: 예.
0: 저는 대구에 있는 푸른하늘교회 서수진 집사입니다.
1: 서수진 집사님, 푸른하늘교회.
0: 네.
1: 야,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0: 네, 블루스카이입니다.
1: 블루스카이.
0: 네.
1: 오늘 보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0: 네, 와, 겁나게 많이 넣었어요.
1: 이 도전 의식이 정말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딱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아, 안 그래도 피디님 제가 그 첫째 아이가 해보라 해서 했는 거고,
1: 네네.
0: 그 사실 둘째 아이 통해서 새끼라를 듣게 시작했거든요.
1: 그래요?
0: 둘째 아이가 제가 임신 5개월 때.
1: 네.
0: 그 기형아 판정받고 낳은 아이인데
1: 네네.
0: 지금 뇌병변하고 지적장애 갖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활보 선생님하고 재활치료 다니다가 라디오에서 이걸 들었나 봐요.
1: 네네네.
0: 근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새끼라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뭐라 얘기를 하는데 언어치료도
1: 그렇죠.
0: 받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랬더니 새. 그래서 내가 새. 깨. 그래서 깨? 이게
1: 예.
0: 뭐야? 그게 뭔데? 그 다음, 라. 라? 에? 그게 뭐냐고 걔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1: 와.
0: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이가 듣고 저한테 전달을
1: 그러니까.
0: 했던 거였어요.
1: 우리
0: 너무 좋아해요.
1: 아까 딸, 그 내렸다는 딸이 둘째예요? 첫째예요?
0: 아, 첫째 온유고요.
1: 첫째 온유가 내렸고.
0: 주영이가.
1: 둘째 주영이가.
0: 네,
1: 와,
0: 아픈
1: 아프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끼라를 정말 사랑하고 또
0: 네.
1: 엄마에게 이렇게 알려줬구나.
0: 네, 아이 덕분에 제가 이걸 듣게 됐어요.
1: 와, 지금 혹시 우리 주영이 듣고 있을까요?
0: 아니요, 제가 이제 주영이 데리고 재활치료 가려고.
1: 그래요. 지금 혼자 네네. 계시고.
0: 네네.
1: 와, 선물 뭐 드릴까요? 주영이 뭐 좋아할까요?
0: 네. 근데 온유가 좋아하는 온유가 맨날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1: 뭔데요, 뭐?
0: 소곱창이요.
1: 소곱창 노래를 부르구나. 아이고.
0: 네.
1: 자, 그리고 주영이는 뭘 원할까요?
0: 어머 진짜요.
1: 예.
0: 주영이.
1: 예.
0: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한데.
1: 네.
0: 그러면
1: 예.
0: 네 말씀하셨으니 대답을 하겠습니다.
1: 예.
0: 예. 주영이 연어.
1: 연어. 그래요 네네. 그래요. 연어하고 소곱창하고.
0: 네.
1: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머, 어떡해.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1: 그러니까.
0: 어떻게 녹음이 안 되죠?
1: 녹음이요?
0: 어머, 네.
1: 그러게요. 지금, 뭐, 지금 저는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네네.
0: 이게 전교인한테도 다 빌려주고 싶고.
1: 블루스카이,
0: 네,
1: 블루스카이 처치.
0: 네, 네, 블루스카이 처치요.
1: 자, 우리 블루스카이 네. 처치 중에 우리 누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0: 아, 우리 목사님.
1: 목사님께 한마디. 예.
0: 네.
1: 목사님 성함이?
0: 삼자 숫자 목사님.
1: 김삼수 목사님.
0: 네네.
1: 우리 대구의 푸른하늘교회 김삼수 목사님께 한마디.
0: 네.
1: 예.
0: 우리 목사님은 세상 최고의 목사님이고
1: 와.
0: 모든 것 가족보다 우리 성도들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1: 네네.
0: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픈 아이 낳으면서도 주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김삼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푸른하늘교회 그리고
0: 네.
1: 또 우리 온유 또 주영이까지
0: 네.
1: 아유
0: 네네.
1: 정말
0: 아 그리고
1: 너무...
0: 사랑하는 박정환 장로님
1: 박정환 장로님까지
0: 네 우리 신랑
1: 예. 네 예, 우리 장로님 네,
0: 네
1: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너무
0: 네.
1: 축하드리고요 예
0: 그리고 지금 전국에 다 듣고 계실 텐데
1: 네네
0: 기도 지원 부탁해도 될까요
1: 예예 예.
0: 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박주영 주영이 주의 영광 위하여 서고 걷고 뛰며 정말 말하고
1: 예.
0: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대소변도 가리고 말하고 주의 영광 위에 노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서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박주영을 통해서
0: 네.
1: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0: 아멘.
1: 영광을 드러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깨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문자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오늘 좀 선물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욱 높습니다. 높아요. 선물 받으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도전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서 이분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문자창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곡이 될지 바로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3028번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3028번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요, 와, 이 수많은 도전자들 가운데서 이분 한번 해봐야겠네.

0: 자, 신호 갑니다. 426. 하늘 가는.
1: 여보세요?
0: 하늘 가는.

0: 어우, 축하드립니다. 와.
1: 안녕하세요.
0: 와우. 축하드려요. 지금 놀이터라고요? 놀이터?
1: 예, 놀이터입니다.
0: 어느 지역 놀이터입니까?
1: 대구 광역시에 있습니다.
0: 대구. 좀 전에도 대구였는데?
1: 예.
0: 와.
1: 대구에 행운이.
0: 그러니까. 대구 어디예요? 네. 대구 어디?
1: 여기는 대구 광역시 동구. 이거까지 말해야 되나요?
0: 동구.
1: 예.
0: 동구 다음에.
1: 신천동이라고, 예.
0: 신천동. 아,
1: 예.
0: 그렇구나. 아니, 제가 또 대구 극동방송에서 좀 있어가지고, 아는 체 좀 해보려고.
1: 대전 있어요?
0: 예, 대전, 대구에도 있었습니다. 예.
1: 아, 방금.

0: 맞습니다. 자, 우리 놀이터에서 지금 혼자 놀지는 않을 것 같고.
1: 예.
0: 애하고 같이? 우리 아이하고?
1: 예, 애는 그네 타고 여기 옆에 할머니들 저쪽에 좀 멀리 계세요.
0: 할머니들도 옆에 있고? 어.
1: 오.
0: 오늘 몇 번째 도전이에요?
1: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 세 번 살랐는데 그 뒤로는.
0: 아유, 그럼 많이 도전하셨구나.
1: 예, 근데 제가 이거를요.
0: 예.
1: 애가 2019년에 태어났는데.
0: 예.
1: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0: 오.
1: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나는 당첨될까 막 했죠.
0: 아, 새끼라는 근데 2021년부터 했어요 제가.
1: 아, 그때 4시에 뭐 아무튼데.
0: 예, 아무튼 그 정도 21년에 했는데 초창기. 예. 때부터 들으셨나 봐요. 와.
1: 예, 그때 애가 태어나고.
0: 네.
1: 너무 이게 뭔가 은혜가 필요한데.
0: 네.
1: 예, 그래가지고 막 여기 채널 여기저기 돌리다가 서울에 왔다가지고 그때.
0: 감사합니다.
1: 예,
0: 오.
1: 네.
0: 극동방송은 예전부터 또 대구 극동방송 계속 들으셨고요?
1: 예, 전 친정 엄마가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0: 네.
1: 예, 저도 듣고, 예, 그거 전파 선교사도 하고.
0: 그렇구나. 와.
1: 애가 또 늦게 생겨가지고 7년 만에 생겼는데.
0: 예, 예.
1: 네, 기도 제목도 내고 그랬었어요.
0: 어느 교회 섬기세요, 대구에서?
1: 아, 저는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0: 동신교회?
1: 예.
0: 아, 또 동신교회 저도 가봤죠. 예배도 드려봤고. 아, 옛날에.
1: 예,
0: 예, 그렇구나. 예. 아무튼 자, 오늘 4266번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1: 예.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음? 아, 또 선물 있었다.
0: 선물.
1: 그 선물만 다시 한번 말씀.
0: 선물만.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캡슐 세제, 주얼리,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어, 단백질 그게 마시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우유나 이런 거, 뭐 물이나 타가지고 마실 수 있는 거.
1: 아, 그
0: 팩으로 돼가지고. 아, 팩으로 돼서.
1: 아, 예.
0: 네.
1: 그게 맛이 있을란가요?
0: 맛있습니다. 아니, 고민되면은. 아, 저도... 고민되면은. 네. 제가 단백질도 하나 드리고 애들 좋아하는. 네. 거 딱 하나 또 고르세요.
1: 애들 좋아하는 거요?
0: 예.
1: 어, 두 개나 주세요?
0: 그러려고요. 애들도 막 있다고 하길래.
1: 아, 그, 저기, 연어.
0: 알겠습니다. 단백질하고 연어. 예.
1: 네네.
0: 지금 어떻게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다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1: 예, 잘 하는데 남편이 좀.
0: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꼭 이렇게 좀. 아까, 예, 아까 거기도 다 잘하는데 남편만 방학이던데. 여기도.
1: 평생 기도 제목이죠.
0: 여기 남편이 방 황중인가요?
1: 예, 상사라고 해야 되나?
0: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 두 개 드리기를 잘했네. 예. 남편한테. 예. 극동방송에서. 예.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잘 이렇게. 네? 또 우리 남편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자. 이렇게 또 결단하는. 예.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남편에게 한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방황하는 남편에게?
1: 남편, 하나님 품으로 빨리 어서 속히 오시길 기도할게요.
0: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 두 분이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면서 이 땅에서 천국도도 느껴보시면서. 그렇죠?
1: 네.
0: 예, 우리 4266번님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성가의 샘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하늘에서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의 바구니는 원하는 소원을 담는 바구니였고 다른 천사의 바구니는 감사와 찬송을 담는 바구니였죠. 그런데 세상을 반도 돌지 않았는데 소원을 담는 천사의 바구니는 벌써 차고 넘쳤지만 감사를 담는 천사의 바구니는 세상을 다 돌고 나서도 반조차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느라 바빠서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소중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어느덧 올해도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는 마음속 바구니에 내 삶을 향한 작지만 따뜻한 감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채워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바구니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 담기길 바라며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세일곡 주님 감사해요를 인칸토레스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천사 소리 합창단의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리로 시편 23편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중후하고 힘있는 LA 레위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아보트 편곡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에 찬양이 되길 소망하며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트럼페터 안희찬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입니다. 클라이드 에스테일 편곡 모퉁이돌을 온누리교회 주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길 소원드립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의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FEBC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밀양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집중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지만 우리가 항상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죠. 일상 속에서는 손잡이가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데요. 그런데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럽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혹은 몸이 피곤한 날에는 자연스럽게 손이 손잡이로 향합니다. 평소에는 없어도 될 것 같았던 그 작은 손잡이가 그 순간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지 않나요? 우리가 기쁠 때는 잠시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만 갑자기 우리 곁에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그 손을 붙잡게 되는 순간 그 든든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조금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따뜻함과 든든함 아래에서 은혜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9월 2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 두 글자였죠.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은혜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8720님께서 은혜 하트뿅뿅 하면서 출석 단어 보내주셨고요. 9507님도 은혜, 2534님도 은혜 보내주시면서 오늘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은혜 두 글자 출석 단어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고요. 6244님, 오늘은 재고조사여서 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와, 밤 10시? 집에 들어가면 뭐 11시, 씻으면 12시 되실 텐데 내일 출근은 몇 시 하시는지. 아, 이렇게 하면 좀 늦게 출근하실 수 있나 궁금하네요. 네, 아, 힘내서 일할 수 있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청해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된다면 요 찬양도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오늘 못 띄워드린다면 내일 꼭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님, 언제나 우리에게 유쾌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신데요. 슬프다, 왜지? 아몰랑. 아, 왜요? 왜 슬프시죠? 네. 또 같이 나눠주셔야. 슬픔은 나누면 덜해지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나눠주세요. 어떤 슬픔이 있는지. 그리고 0720님, 은혜! 일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출첵합니다. 오늘 무척이나 덥네요. 얼른 시원한 바람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한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PD님인 줄 알고 깜놀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왜죠? 예, 오늘 저 변함없이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예, 그리고 또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왜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한번 또 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850님, 아, 왠지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 찬양 때문에. 예, 찬양 때문에 그러셨구나. 예, 요거 슬퍼야 되는 찬양 아니고,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자, 뭐 이런 찬양이에요. 예, 안 슬프셔도 됩니다. 예,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요일 데일리 미션도 한번 드려봐야겠죠. 오늘은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넌센스 퀴즈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죠. 요거 좀 지난주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예요. 지난주 헌신 기억하시죠? 세신 말고 헌신. 요거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러버들이 있어요. 성경 러버들, 말씀 러버들, 하나님 말씀을 막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상 위에서 읽으신다고 합니다. 요 상 위에서, 요 상 위에서 성경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아, 밥상 아니죠. 책상 아닙니다. 아, 요런 흔해 빠진 상들 말고 이 상 위에서 말씀을 읽어야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상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위에서 성경을 읽어야 잘 읽어진대요. 잘 마음속에 새겨진대요. 이 상 과연 무슨 상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어제 코인 찬양방에서 4833님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합니다.

자, 오늘 퀴즈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정답은 두 글자예요. 정답은 두 글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요구한다고 해요. 말씀 땡땡 한다고 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그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는 걸 말씀 땡땡 한다고 하죠. 자, 요 상 위에서 말씀을 읽으면 잘 읽어진다라고 하는 요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찬양 역시 어제 코인 찬양방 6206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Fear Worship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합니다.

자, 이제 슬슬 정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땡땡 요 상 위에서 읽어야 말씀이 잘 읽어진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아,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아, 우리 문제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 러버들 있습니다. 우리 말씀 러버들. 아, RUBBER 2850님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RUBBER 아니고 LOVER. 예, 아니에요. 요거. 우리 성경 러버들이 요 상 위에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예, 밥상 아니죠. 책상 아니고요. 아, 탁상 아니에요. 요런 흔해 빠진 상 말고 우리 요 말씀 땡땡 요 상 위에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잘 읽힌다고 합니다. 요 상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3743님께서 은혜 해주시면서 슬픔이 몰려오면 이 갱년기 녀석의 잘못 따찌따찌 저는 26번 잇몸 치료 왔어요. 그리고 신나게

크리스마스 계획 중. 오늘도 감사의 웃음꽃 풍성한 은충나 가족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잇몸치료하고 헬스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좀 잘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너무 힘쓰면 잇몸에 또 이 피가 새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40님 선물 언제 오나요? 오늘 다 발송했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주시면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 요 찬양도 제가 혹시 오늘 못 들려드리면 내일 이 시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20님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못 알아보셨다고. 아 그런가요? 예, 첫 목소리가 제가 좀 바뀌었었나요?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예, 혼란을 본의 아니게 예, 대혼란을 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예, 앞으로 또 변함없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정답 보내신 분들과 오답 보내신 분들 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먼저 오답 역시 우리 2850님 오답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주상 전하 아니고요. 또 이 경상도에서는 노상 항상이라는 말의 사투리겠죠. 노상 노상 아니고요. 6244님 역대상 사무엘상 역시 우리 은혜충전라이브 가족분들 역시 신앙의 수준이 다르십니다. 수준이 다르세요. 하지만 저는 요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정답은 아닙니다. 8255님 항상 4540님 힌트도 없어요. 역대상 네. 오답들이 제가 힌트를 드리기 전까지 오답들이 무진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2850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땡찌빠라고 다 주셨어. 정답을 그냥 말해주신 수준이에요. 예, 땡찌빠 예,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면 예, 다 맞추시겠죠. 네, 땡찌빠 예. 퀴즈 힌트 감사요 라고 하시면서 4540님 맞춰주셨고요. 3889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FABC 주님과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2274님도 정답 남겨주시면서 질퇴합니다. 수요 예배 가요. 수고하세요. 라고. 아, 역시 또 이 시간, 우리 수요일 이 시간은 항상 수요 예배 가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신앙의 수준이 아주 다르십니다. 예. 6244님도 예, 정답 보내주시면서 아 요거 킥킥킥 예, 남겨주셨어요. 9521님 찬양 들으며 퇴근합니다 라고 9521님도 남겨주셨고 요렇게 우리 좀 퇴근하시면서 들으실 때 은혜 요것도 좀 보내주시고 좀 여유가 되신다면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6244님 잘 부른다 노래방 95점 왜 95점인가 했더니 5점 뺀 건 교만하지 말라고. 아, 예, 잘 부른다 노래방 95점 아주 감사해요. 예,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5점 빼는 이 또 역시 이 신앙의 선배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95점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는 점수예요. 예, 100점이 될 수 있다. 아, 교만하면 안 되죠. 예, 95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이 찬양에 난입해 보겠습니다. 4540님도 하늘이 참 예뻐요 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오늘 하늘을 못 봤어요. 예, 잠시 일부가 끝나고 잠시 비는 시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720님 역시 충디님 힌트 속에 정답을 보냅니다. 제가 힌트를 좀 잘 드렸죠? 예. 또 제 힌트, 맛있는 힌트, 맛깔난 힌트를 드리고 있는 여기는 은혜 충전 라이브.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세요. 9784님. 0474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 뿜뿜 라디오 진행하시는 이건수 PD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0720님 예, 요것도 직접 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시에 예, 9시에 진행하시니까 직접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예, 저에게만 안부를 전해주세요. 예, 질투나게 하지 마시고. 6244님이 아침에 9시 방송하시는 그분이십니까? 아, 텐션이 그분빌인디 아쉽지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분이 아니고요. 저는 그분을 좀 그분께 배우고 있는 우리 또 아침 6시에 방송하시는 우리 PD님과 9시에 방송하시는 PD님께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는 저는 저녁 5시에 방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텐션은 뭐 좀 비슷한가요? 퇴근 시간에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힘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텐션을 올려서 조금씩 조금씩 더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텐션을 올려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가의 처방전, 오늘은 치과 전문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2부에서도 함께 문자와 댓글로 또 신청 찬양들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역시 어제 205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은혜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강성준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용서

해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면 설명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설명할 때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기독교와 사랑.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는 더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이 반드시 찾아와요. 고난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권 국가나 국교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힘겹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오히려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갑니다.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갑니다. 고난의 역설이라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반기진 않지만 고난이 이와 같이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6년 국제기독연대에서 발표한 글로벌 박해지수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7명 중에 1명은 아주 높은 수준의 지금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 목숨을 담보로 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박해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국경을 넘은 탄압, 초국가적 탄압의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해요. 아프리카의 무장세력 공격, 남아시아의 종교민족주의, 동아시아의 국가통제, 중남미 일부 국가의 권위주의적 종교 규제 등등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전파되고 기독교를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름 네로 황제가 있는데요.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아주 잔인한 고문과 박해와 핍박을 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한 황제인데 특히 네로 황제의 말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탄압과 핍박을 행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배후를 거짓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지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잔혹하게 또 길거리에 화형을 처하며 길을 밝히는 등불로 수많은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전서가 이 무렵에 쓰여졌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 불과 몇 년 이후에 로마의 탄압으로 인해 사도 바울과 함께 베드로는 불과 몇 년 이후에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잠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고난을 마주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죠. 파도를 보면 파도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파도가 밀려옵니다. 염려는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파도가 치기 마련이에요. 유치원생도 나름의 염려가 있고 초등학생도 나름의 염려가 있습니다. 다 염려가 있어요. 더군다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염려가 더 많아지죠. 형제에 대한 염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은 염려가 찾아오겠습니까? 고난 중에는 염려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원어로 난인 것입니다. 난인 것. 근심으로 인해 감정과 생각이 흐트러지면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 평안에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염려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때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다 주께 맡기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염려의 무게의 짐을 날마다 가볍게 해야 돼요. 그 비결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파도처럼 찾아오는 이 염려의 무거운 짐을 다 빨리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름철 휴가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 짧게나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짐을 싸죠. 아마도 출발하기 전날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닌가. 설레고 기대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 짐 싼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휴가 시작하면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고생 시작입니다. 이제 짐을 싸서 여러분 출발합니다. 캐리어에 짐을 꾸리고 가방에 짐을 넣어서 출발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차를 타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기도 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꾸려가지고 또 사람이 많으면 짐도 많아집니다. 짐을 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그 짐들을 위탁 수화물로 다 맡기고 나면 어떠합니까? 너무 홀가분하죠. 너무 마음이 가벼워요. 만약에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비행기에 타서 내 앞에 놓든지 내가 들고 있든지 내 옆에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짐을 또 가지고 숙소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숙소 체크인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만약에 숙소에서 체크인 시간 전에 그 짐을 맡아준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맡아주지 않으면 또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무거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요,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려 해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할 때 이 맡기다의 원어적인 뜻이 재미가 있어요. 이 원어적인 뜻이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맡기다, 에피립토.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던지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다 주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호산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나귀 위에 옷을 던져요. 걸쳐 놓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자고 나면 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지 않고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교만이요 불신이에요. 이게 불신이자 교만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아,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해도 괜찮겠다.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러한 교만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무게의 짐이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할 염려의 무게는 없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선교지, 단기 선교로 나가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항상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수화물 무게죠. 무게.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후원 물품을 많이 받았는데 이 후원 물품을 잘 보내야 되는데 한 곳에 너무 많이 담으면 수화물 키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 저울을 재고 분산한다고 애를 먹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올 때 뭐 관광지에 갔다든지 돌아올 때는 또 이것저것 사서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맡기지 못할 염려에 어떤 무게, 어떤 무거운 짐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맡길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주님이 이제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면요 아직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면 그때 주님의 일이 되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세에 부패한 가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또 부처,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엄청난 개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루터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많이 한 인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 인물.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요.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고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한 인물인데 루터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실증과 미루기와 제한과 반대입니다. 첫째로 실증입니다. 실증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불안과 압박을 받을 때, 무거운 어떤 일들 앞에 놓여졌을 때, 또 영적인 침체로 마음이 가라앉을 때, 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루기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미루게 되고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아,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다. 일 마치고 와서 말씀 읽어야 되겠다. 아, 예배는 이번 주 한번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 중에 염려를 맡길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미루기. 미루지 말고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기도를 특정한 어떤 행위나 장소나 시간에 제한하는 것. 네 번째는 반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탄의 방해가 나와요. 사탄의 반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잡념과 불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고난에 관심이 많고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걸, 기도해라는 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고 고난에 처한 사항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다 맡기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기도해라. 다 내게 맡기라는 것이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에 관해 말할 때 두 가지 실수를 자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실수. 그 두 가지 실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농담을 하거나 또 그를 쉽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농담하거나 쉽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고난에 있어서 사탄 마귀에 관해 너무 쉽게 농담하거나 또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로마 황제의 잔혹한 핍박과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은혜 받는 현장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욥기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나오는 욥기서가 있는데 성경에 욥기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고난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책입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의로운 욥이 욥에 대해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아,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이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항상 활동하면서 이처럼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는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요. 또 자기 욕심에 빠져 시험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 이 대적하다는 것은 대항하여 일어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항하여 일어선다. 이 말은 방어와 승리의 용어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하면서 믿음의 불시험을 방어하면서 또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와서 거짓으로 속삭이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 때에 대적하라.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휘두르라는 것이에요. 앞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이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꿈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는 서재에 있는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탁 던졌습니다. 루터가 그 종이를 집어서 읽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범한 죄의 목록들이 가득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순간 루터의 마음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루터도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목록을 보니까 루터도 낙심과 절망이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루터에게 참소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참소했어요. 이제 너의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죄가 많은데. 루터는 이 마귀의 참소를 듣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왜요? 다 맞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가 다 맞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깨끗이 씻겨졌단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힘을 내. 루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전신이 번쩍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외치는 순간, 크게 외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또 때로는 사탄 마귀의 이러한 참소를 듣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 이미 더 크게 들립니다. 포기하라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내 생명의 구세주로 모시고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영광. 이러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0: 삶은 어떠하십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포기하라고, 끝이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황과 환경에 복종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지, 아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베스메스 교회 임수희 전도사입니다. 지금 이 극동방송에 이렇게 30주년 기념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간증하고 싶습니다.
2: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저는 1990년도 9월 9일 날 우리 베스메스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런데 96년 3월 16일 날 극동방송이 개국을 했고, 저는 6월 20일 날 운전하고 가다가 내 지주막

0: 아까 출혈이 돼갖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산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극동방송에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극동방송에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교회 임수희 사모가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뇌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걸 올려가지고 저는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아나서 극동방송 3월 16일이 생일이고 저는 6월 20일이 제 생일, 제 2의 생일이라 저 30년, 30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극동방송이 다 진행하고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저도 극동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1: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하며 창원 극동방송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극동방송은 꼭 있어야 될 거고 요즘에 차 운전하지 않는 운전 다 운전하잖아요. TV를 보면은 방에 앉아서 봐야 되지만 운전은 이동하면서 누구든지 다 듣는데 극동방송을 고정시켜 놓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의 방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면 좋겠고 또 복음통일이 되는 날까지 이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돼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그게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1: 끝으로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극동방송 청취자들은 누구든지 듣거들랑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극동방송의 또 운영위원으로 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널리 널리 전파돼서 이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2: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옥탑방과 천사들의 열려라 에바다로 출발합니다.

은희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옥탑방과 천사들의 열려라 에바다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 그리고 출석 단어 보내주셨었는데요. 아, 우리 오늘 정답과 오답이 마구마구 섞여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말씀 요거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라고 0474님도 남겨주셨고 8720님 뭘까요? 유유 말씀 땡땡상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땡땡상 아니고요. 말씀 땡땡입니다. 말씀 땡땡. 예, 말씀 땡땡. 그럼 말씀 땡상이 되겠죠? 예, 예, 거의 정답을 드렸어요. 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74님께서 아, 어플에 지금 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다른 분이 진행하시고 계신다고 수정해달라고요. 요런 제보 좋습니다. 요런 제보 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4540님 조금 있다가 또 수업이시라고. 그리고 5375님 오늘 정답 아, 밉상은 아니겠죠? 아, 밉상 아닙니다. 아, 각종 상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앞서서 뭐 여러가지 상들이 나왔는데 밉상도 나왔습니다. 역시 열왕기상 또 나왔네요. 우리 부산 유정호님 열왕기상 역시 또 나왔고요. 아, 3743님 아 운동 문제 없다고 잇몸 제가 잇몸 치료하고 운동 괜찮으신가 여쭤봤는데 아, 괜찮고 아, 걱정은 하늘에 맡기자고요 라고 하셨는데 아, 너무 하늘에 맡기시면 안 돼요. 예, 의사 선생님께도 꼭 물어보세요. 의사 쌤께도 여쭤보셔야 됩니다. 5375님 교회 가는 길에 찬송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0195님도 샬롬이라고 출석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4540님 경민 PD님 질투쟁이 저 질투 합니다, 여러분. 예. 저한테 오셔서 다른 분들 이야기 자꾸 하면 저 질투하니까 제 얘기만 해주세요. 2850님은 개편 전에는 퇴근길이니 편안하게 하신다더니 변했쌍 이라고 변했쌍. 편안하고 또 이렇게 좀 힘을 좀 드려야죠. 너무 편안하다 졸음운전하시면 어떡해. 예, 편안하게 하시니까 예, 또 편안하게 하면서 즐겁게 또 힘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우리 성경 러버들 우리 말씀 러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러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 요 상에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잘 읽힌대요. 예, 요 상은 과연 무엇일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광주극동방송 오영훈 PD님께서 내일 또 만나요 우리 하셨는데 저와 방송 시간이 같다고. 예, 우리 오영훈 PD님. 아, 저와 동기예요. 제가 저보다 형이거든요. 예, 제가 맨날 영훈이 형 하는 저와 동기입니다. 예, 오영훈 PD 저와 동기 저와 같은 방송 시간이군요.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예, 우리 창원 극동 방송을 찾아주세요. 김경미 PD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50님 배목사님 4주째 안 나오시네요 하셨는데 배목사님 누구시죠? 예, 누구신지

누구실까요? 네, 제가 잊었나요? 예,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만나봅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치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한상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과 의사 한상국입니다.
0: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칼럼에 이어서 또 누가의 처방전 시간에 모시게 됐는데 먼저 우리 가장 궁금한 질문, 좀 가벼운 질문을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우리 치과 원장님들도 충치가 좀 잘 생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치과 원장들도 당연히 충치가 생기죠. 치과 의사라고 해서 충치가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음식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바쁘다 보면 양치질을 제때 못할 때도 있거든요.
0: 예.
1: 다만 어떤 습관이 충치를 만드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도 충치가 생기면 일반 환자분들과 똑같이 치료를 받으러 치과를 가기도 합니다.
0: 아하.
1: 초기 충치라면 레진으로 치료하고 충치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나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치아를 자기가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치료를 받아야 하면 믿을 만한 동료 치과 의사에게로 가죠. 치과 의사도 치과에 가는 건 썩 반갑지 않거든요. 환자분들 마음을 그때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역지사지라고 하죠.
1: 네네.
0: 예, 우리 환자의 입장이 됐을 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실은 저희 환자들도 저도 뭐 치과에 종종 갔었는데
1: 네.
0: 저희 환자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좋은데
1: 아.
0: 저희는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없어서
1: 아, 그렇죠.
0: 예, 우리 선생님들이 네. 힘드시다는 걸 많이 네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치아 착색과 또 이갈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네.
0: 먼저 이 치아가 좀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죠. 치아 착색.
1: 네.
0: 이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1: 우선 치아 착색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거든요.
0: 네.
1: 하나는 치아 표면에 색이 달라붙는 경우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나 홍차, 녹차, 와인처럼 색이 진한 음식이나 음료가 대표적이고 담배도 치아 착색을 많이 일으키고 또 하나는 치아 자체의 색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0: 예.
1: 나이가 들면서 치아를 덮고 있는 범랑질이 조금씩 얇아지고 안쪽에 있는 노란빛의 상아질이 더 비쳐 보일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예전보다 치아가 누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충치나 치아 신경의 문제 때문에 특정 치아 하나만 색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커피 때문에 생기는 착색과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치아 착색이 저는 사실은 뭐 음식 때문에 이의 색이 변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1: 네.
0: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1: 네, 네.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를 닦은 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치아가 누렇게 변한다.
1: 네.
0: 뭐 그중에서 홍차가 가장 착색이 많이 된다. 이런 약간은 뭐랄까요. 루머들이 마구마구 네. 떠돌아다니는데
1: 네네.
0: 이런 말들도 사실인지 좀 팩트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일부는 맞고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거든요.
0: 네.
1: 있거든요.
0: 예, 예.
1: 커피나 홍차처럼 색소가 진한 음료를 자주 마시면 치아 표면에 착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차 종류에는 색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착색이 잘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양치하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무조건 착색이 된다. 홍차가

0: 무조건 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 이것이거든요. 커피 한 잔을 짧게 마시는 분과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마시는 분은 치아가 음료에 노출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커피나 차를 드셨다면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래요?
0: 네. 특히 커피를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는 습관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착색이 걱정돼서 치아를 너무 강하게 닦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잇몸이나 치아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세게 닦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1: 제가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가끔 이제 뭐 네. 이가 살짝 누런 느낌이 날 때
0: 네.
1: 아, 왠지 좀 세게 닦으면 네. 하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0: 그런 예, 생각이죠. 예. 이제 또.
1: 그죠. 네. 근데 하다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었잖아요.
0: 네.
1: 그랬더니 이제 이와 잇몸 사이가 막 다 파여 있다고.
0: 아, 그렇죠.
1: 칫솔질을 살살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0: 네. 살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부드러운 칫솔도 쓰는 네.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어쨌든 이 치아 착색이 뭐 음식으로 인해서 되는 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 아, 네.
1: 어쨌든 그 음식들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착색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0: 네,
1: 거네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 특히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0: 네.
1: 우리 건강상에도 커피를 마시면 뭐 그에 몇 배의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를 마시고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많이
1: 거네요.
0: 도움이 되죠.
1: 예.
0: 네.
1: 그리고 때로는 이 식사 후나 간식을 먹고 나서 바로 이를 닦지 못했을 때
0: 네.
1: 이럴 때 이제 뭐 입이 좀 텁텁하면서 이가 살짝 막 누렇게 끼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0: 네, 네.
1: 요거는 이제 착색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0: 네.
1: 착색과 이 현상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0: 네. 우선 식사를 하고 나면은 치아가 조금 누렇게 보이는 건 음식물이 치아 표면에 남아 있거나 치태가 붙으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네.
0: 양치질을 했을 때 다시 깨끗해진다면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갈색이나 검은색 선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거나 치아 사이 잇몸 주변 색이 붙어 있다면 실제 착색이나 치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착색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미백부터 할 필요는 없고 치과에 오시면 먼저 착색인지 치석인지 충치인지 확인하고 단순한 표면 착색이라면 스케일링이나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다음에도 전체적인 치아색 자체가 어두워서 본인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때 미백을 생각하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특히 미백은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존에 씌워놓은 크라운이나 레진 같은 보철물은 자연 치아처럼 미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치료 전에 같이 확인해야 하거든요.
1: 네.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또 식사를 하신 후에는 일단은 칫솔질을 한번 해보시면은
0: 네.
1: 그게 이제 단순히 음식물이 낀 건지
0: 네.
1: 아니면 치아가 착색된 건지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 네, 네.
1: 일단은 너무 세게 닦으면 안 된다는 점
0: 아, 그렇죠.
1: 기억하셔야 돼요. 예.
0: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누가의 처방전 우리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희지윌의 찬양이죠. 사랑.

0: 자, 김부희 PD가 선곡해주는 오늘의 V별 찬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희지윌의 사랑을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또 신앙적으로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착색에 이어서 이갈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잘 때 이 이를 가는 행위, 이 행위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1: 네. 이갈이는 흔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와 근육이 계속 같은 상태로 있는 건 아니고 잠깐씩 각성되는 과정에서 턱 근육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악물거나 가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그럼.

0: 그렇군요.
1: 네, 스트레스나 긴장이 심한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카페인이나 음주, 흡연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일부 약물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 문제가 있는 분에게 이갈이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갈이가 아주 심하다면은 단순히 치아만 볼 게 아니라 수면 상태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성격이 예민해서 이를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고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이갈이가 있는 분들은 뭐 이제 이름이 이갈이다 보니까 뭐 네. 이가 갈린다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네네. 본인이 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0: 그렇죠.
1: 배우자나 가족들이 밤에 이를 갈더라 하고 알려줘서 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뻐근하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치아 끝부분이 평평하게 달아있거나 치아에 작은 금이 생기고 평소보다 찬 것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심한 분들은 치아가 상당히 달아서 원래 치아 길이보다 짧아지기도 하고 이미 치료해놓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보충을 해도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0: 예.
1: 그래서 치과에서는 환자분이 이갈이를 모르고 계시더라도 치아가 다른 모양이나 턱 근육 상태를 보고 혹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세요? 라고 먼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갈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치아와 턱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셨던 환자들 중에
1: 네.
0: 아, 이갈이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이렇게까지 좀 어려움을 겪은 환자를 봤다.
1: 네.
0: 이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상태를 환자를 봤다.
1: 네.
0: 이런 경우가 좀 있으실까요?
1: 종종 있죠.
0: 네.
1: 네. 그 어금니 같은 경우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 표면이 평평하게 달아질 때까지 이를 가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0: 네. 네,
1: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갈이 장치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그 장치가 있군요.
1: 네네.
0: 예. 어쨌든 이 주변에서 일단은 잘 알려주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본인은 모르거든요. 자고 있을
1: 그렇죠.
0: 때.
1: 네.
0: 네. 그렇다면 이 이갈이는 어떤 방법으로 앞서서 이제 뭐 이 도움을 주는 기기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 네.
0: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혹은 네. 미리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1: 네, 먼저 이갈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과 치아를 보호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거든요.
0: 네.
1: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흔히 이갈이 장치, 나이트 가드라고 부르는 구강 장치입니다. 잠잘 때 치아를 끼우는 장치인데 위아래 치아가 직접 부딪히면서 닳거나 깨지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다만 장치를 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이갈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0: 네.
1: 치아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낮에도 이를 꽉 물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0: 네.
1: 원래 편하게 있을 때는 위아래 치아가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컴퓨터를 볼 때나 운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나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갈이가 심하면서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은 수면 무호흡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1: 이런 경우는 치과 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않고 필요하면 수면 관련 진료도 같이 봐야 합니다.
0: 네.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위험한 이 잠자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1: 네네.
0: 마찬가지로 그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갈이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제였던 치아 착색과 관련해서도 이 건강을 좀 잘 챙기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이갈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거창한 거 하실 필요는 없고 커피나 차를 마셨다면 물 한두 모금 정도 마시거나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고
0: 네.
1: 자기 전에 양치질은 가능하면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낮에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를 꽉 물고 있나 이를 물고 있다면 턱에 힘을 한번 빼주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이를 악무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치아가 아플 때만 치과를 가지 않는 겁니다. 착색이나 이갈이는 통증이 생기기 전에 치과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예.

0: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치아가 많이 닳거나 깨지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적인 처방전을 하나 내린다면 저는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떠올리고 싶네요.
1: 네.
0: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

0: 동안 마음에 쌓인 걱정도 같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잠들기 전 이를 악물고 있는 힘도 풀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아멘. 네. 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특히 뭐 마음속에 이 화나 분노를 갖고 있으면
0: 네.
1: 이를 자연스럽게 악물게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턱에도 힘이 막 들어가게 되고
0: 네.
1: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의 때들, 어려움의 걱정의 때들을 양치질을 하면서 벗기듯이
0: 네.
1: 한번 쭉 벗겨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0: 네, 네.
1: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치아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까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상국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듣고 오셨는데 아, 이것도 제가 실패했어요. 엊그저께였나요? 예, 3743님께서 요 찬양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어제도 다른 찬양을 들었고 오늘 요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찬양이래요. 저 끝까지 시도합니다. 예, 저 굉장히 끈기 있는 놈이거든요. 예, 저 끝까지 시도합니다. 정답 맞출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자, 앞서 누가의 처방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우리 한상국 원장님과 한상국 원장님이십니다. 2097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상구 아니고 한상국 원장님이십니다. 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치과 가면 이 깨끗하게 청소하면 좀 괜찮을까요? 3743님. 졸음운전 대비로 커피를 쉼없이 마셔서 아, 치아사기 메롱이시라고. 예, 요거 치과 가서 이제 예, 스케일링도 좀 하시고 요거 이제 묻은 이 찌꺼기들을 좀 제거를 하면 나아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미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이런 것들 한번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또 홍차를 많이 마시면 이가 좀 누래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6864님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경민 PD님 화이팅. 정답 오늘 거의 다 드렸는데 아유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가셨으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2850님 아,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 아, 그냥 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잠깐 몰랐어요. 예. 배성현 목사님. 아, 저희가 요, 이제 매주 올라오는 설교 말씀을 편집을 하는데 계속 이 배성현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이 예, 돌아가시면서 아마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분들이 아니실까 싶은데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배성현 목사님 언제 오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배성현 목사님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퀴즈 정답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오늘 말씀 러버들, 이 말씀 러버들, 성경 러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 이 상에서는 말씀이 잘 읽힌대요. 집중이 잘 된다는 그 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묵상, 말씀 묵상할 때 묵상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어요. 말씀 묵상. 아, 6864님 아까 아쉽게 정답 못 맞춰주셨는데 아, 3793님 그리고 6543님 부산 유종호 7791님 모두 묵상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534님도 묵상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0720님 잇몸 안 예쁘지만 치아가 잘 썩지 않습니다. 다들 부러워요. 아, 요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저는 이 치아가 잘 썩어가지고 예, 때우는 거로만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때우는 거로만 수많은 돈을 썼는데 이 잘 썩지 않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마구마구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43님 잇몸치료 마치고 운전 중 아, 자꾸 생명 걸고 들이신다고. 안 됩니다. 예, 3743님 아무리 제가 좋아도 아무리 이 시간이 좋아도 생명 걸고 문자 보내시는 건 안 돼요. 어디 잠깐 정차하셨을 때 빨간불이실 때 요럴 때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위험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오 이기쁨 메들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는 세 사람의 특징으로 사랑의 삶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사람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0: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꾸짖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본질적으로 다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니 깨어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빛의 자녀들을 비추고 빛의 자녀들은 거울이 되어 그들이 받은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삶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것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찬양을 함으로 서로가 함께 부르는 영적인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없이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면서 그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다는 뜻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높여 그 밑에 두는 행위입니다. 서로에게 그같이 쌍방간 그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빨 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셔요. 40일 금식 기도에도 물은 반드시 마셔야 살아요. 물 안 먹으면 며칠 뒤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랑 대화하고 싶어서 먹지도 못하게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40일간 대화를 하시는데 모세 건강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40일간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이건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 첫 번째 거는 금송아지 만들어 막 방탕하고 하는 거 보고 하나 사내에 던져 깨졌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두 돌판을 이렇게 안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 장

농민들을 보니 모세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 피해요.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몰라요. 이리 와요! 예, 피해! 이리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알려줬겠죠. 얼굴에 빛이 나요.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 수건이란 말이 아니에요. 수건으로 모세를 가리면 모세가 걸음도 못 걸어요. 베일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지금 걸어가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다 보여.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베일이에요. 그 모세가 이걸 쓰고 사람들 앞에는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벗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이 베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성경 선생인데도 전문가인데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인데 읽어도 이렇게 베일을 가리기를 해서 읽긴 읽는데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워도 성경 읽으면 베일로 덮여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대주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저를 아시고 또 저와 제가 소원해서 계시해 준 자들만 아버지를 아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가리개를 쓰신 것 같아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렇게 가리개를 덮여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참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2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이 천지 만물, 이건 제2의 성경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이 바로 이 회사를 지어준 회사 생각나잖아요. 또 설계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벽돌이 진화해서 되나요? 반딧불이 진화하더니 태양이 되나요? 나비가 진화하더니 독수리가 되나요? 메뚜기가 진화하더니 고래가 되나요? 종이 비행기 우리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슈. 자, 저게 쳐박혔어요. 잘못 던졌는가 봐. 슈. 좀 낫죠? 슈. 근데 이 종이 비행기가 막 지나더니 비행기가 되나요? 냇가에 냇물에 나무잎 하나 떠내려가더니 진화돼서 배가 되나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돌멩이들이 주르르 올라가더니 별이 되나요? 태양 그 표면의 온도가 6000도예요 흑점이 4000도예요 수성, 금성, 섭씨 400도 이상이에요. 지구만 평균 15도예요.
하성 마이너스 6.

65도예요. 목성 마이너스 110도예요. 토성 마이너스 140도예요. 천왕성 마이너스 195도예요. 해왕성 마이너스 200도가 넘어요. 평균 온도가. 별들의 온도 같나요? 지구만 15도예요. 평균. 태양과 같은 거리에 있는 달도 낮에는 123도에서 127도까지 올라가요. 섭씨. 여름에 뭐 40도 좀 넘는다고 굉장히 더웠다 했는데 달나라는 127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마이너스 200도까지 내려가요. 일교차가 300도. 달에서는 못 살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 보면서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봐요. 왜? 가려 있었어.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서 벗어진다. 할렐루야. 16절 17절에도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주의 영 성령이 The Lord is the Spirit.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성령이 임하면 다 벗겨진 것 같이 시원하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성경 읽으면 기쁘고 할렐루야. 천지 창조 이 피조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분명하고 할렐루야. 성경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우주 하나님의 작품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우주보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무엇하고 너 생명 바꾸겠느냐?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우리는 다 받았고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지만 아니요 우리는 더 큰 부자예요. 우주보다 더 큰 부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제거해 주셨을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성경을 믿을 수 없거든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감당을 못했어요. 이 교회를 계시해 주시는데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으니 막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양국교 앞을 지나면서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여기 오면 천국이요 안 오면 지옥인데 그걸 몰라요. 청와대가 귀하고 국회가 귀한 줄 알지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거울이 아무리 맑아도 면사포를 쓰고 거울 보면 제대로 안 보여요. 벗기 보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TV 얼마나 밝아요? 여러분 그 눈화장하면서 눈썹 붙인 게 떨어진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쓰면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눈썹이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으면 계시를 받아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 읽어도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천국을 보고 할렐루야.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빛이 났다 했어요. 영광의 빛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말씀 나누니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면사포를 벗은 얼굴로 그를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비천한데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경 읽고 하나님 뵈니 영광스러워졌어요. 갈수록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와, 이게 놀란 일이에요. 지용수는 쓰레기같이 죄인인데, 죄덩어리인데, 그래도 이제는 뭐 이렇게 좀 좋아지잖아요. 부끄럽지 않고.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너 나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 보여달라 하냐. 저는 죄송하지만 지용수 목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죄인이지만. 왜? 영광으로, 영광으로 자꾸 이렇게 주님을 닮아, 말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걸 벗겨주셔서, 근데 이걸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성경을 보고 다 얻었느냐? 얻었을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걸 벗겨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서울 영락교회처럼 세계가 바라보는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라. 쫓겨나는데 이렇게 성강교회 목사님은 지 목사님 빨리 교회 버리고 가, 양곡교회는 없어져, 무허가 건물인데 없어져, 다른 게 빨리 찾아가라고 제 선배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세계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계시해 주셨거든. 우리가 신촌에 두 필지 한 100평 땅 달라 해도 시청에서 못 받고, 양곡 초등학교 앞에 한 150평 달라 해도 못 받고, 신촌 사무도 동사무소 앞에 한 150평 달라 해도 못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 바다 같은 땅을 제게, 여기 교회를 지어라,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도지사도 만들어 못해요.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짓도록 마음을 심어주셔서 제가 제일 여기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팽창배 장로님은 발련 땅을 주신다고 뛰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도 처음에 다 안 주시고 저 앞에 것만 주었는데, 일성전, 그 일성전 1979년도 설계할 때, 이건 남의 공장, 남의 상업지고, 우리 땅은 큰 길뿐이에요. 그래서 큰 길에 정문을 냈거든요. 정문 내고, 이 정문은 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 정문에 현관문을 내라. 내 마음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의 땅인데요. 5미터 앞이 남의 땅인데, 쓸데없는 문인데요. 정문을 바르게 내라. 아무리 기도해도 정문을 바로 내라. 그 설계사에게 정문을 바로. 그거 쓸데없는 문인데요. 돈 만들지. 바르게 하시오. 바로 했더니 얼마 뒤에 이 땅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사람에게 가끔 묻지만 사람 말 안 들어요. 우리가 그때 부산 경남의 제일 큰 교회 일성전이, 큰 교회가 부산에 없었어요. 근데

그 큰 교회 설계한 얘기, 이 모 목사님 듣고는, 지 목사님 정신 차려. 지금 500명 모이는데 그렇게 18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놓으면 1부, 2부, 3부 나누면 어떡할래? 복잡복잡복잡해야 교회가 재밌지. 그게 어떡하려고 그래? 내 사랑에 사는 말인데 냉수 한 그릇 마시고 정신 차리고 700성만 지어. 정말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무릎 꿇으면 그것도 적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 그래서 그대로 설계했죠. 근데 설계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시청에서는 허가해 주는데 이렇게 안기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기부 옆에 있으니까 안기부에서 오케이 해야 허락하는데 안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못 지었잖아요. 기도했어요. 안기부 책임자를 만나라. 그래서 우리 박동일 장로님을 보냈어요. 나는 그런 분은 말도 잘 못해. 그래, 박동일 장로님 보냈더니, 왜 양곡교 못 짓게 합니까? 양곡교회는 급성장합니다. 이 도로가 마비돼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허락하시오? 우리가 340평으로 지하 1층 했는데, 한층 더 파서 주차장 만들면 오케이 하겠다고. 와, 설계한 그것도 우리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뿐인데, 그 엄청난 돈이 없는데, 340평 더 파면 어떡합니까? 내가 속으로, 안기부, 두고 보자, 씨, 안기부. 이씨, 나면, 형부도 모르고, 돈 1000만 원 뿐인데, 안기부, 그랬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울며 계좌묻기로 340명 더 팠잖아요? 입당했잖아요? 9개월 만에 1300명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급성장해가지고. 안기부 아니면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 안기부 영성이 내보다 낫다. 안기부야 잘 되라, 안기부야 잘 되라. 이거요.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잖아요. 사업이 안 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초라합니까? 그 무릎 꿇어 보세요. 야, 너는 내 성전이다. 내 집이다. 천하에 너가 최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뭐,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다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로 귀한 사람이다. 네. 최고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물으면 하나님이 다 계시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40년 전에 영어 성경 읽어라. 영어로 읽기 써라. 영어 신문 읽어라. 그리고 한 15년 전에 모든 설교를 영문으로 만들어라. 계속해서 영어로 편지해라. 영어로 살아라.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 영어 못하고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더 미래를 준비해라. 더 미래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니 지금도 저는 고3이거든요. 5분 또 아끼고 살거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보이거든요. 제가 시드니에 큰 교회 3번 집회 갔잖아요. 2번 갔다. 2번 가고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 갔는데 2번 갔을 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뛰면서 기도하는데 호텔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한 시간만 뛰어야 됩니다. 호텔을 돌아가. 아닙니다. 뛰어야 됩니다. 돌아가! 돌아갔지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게 엄청난 귀한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는 한 발짝 5분 뒤도 몰라. 주님 알고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대학 교수 하시다가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은 설교를 천천히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 설교 빨리 하면 10분이 끝나요. 근데 10분 할 걸 40분, 50분. 근데 큰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설교 빨리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릇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그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게 얘기하더라고. 총회장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3시간 하나님 앞에 한상 중에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한상 중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빨간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가 착 비치더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제시가, 제시가,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길을 가라. 자기도 세상에 나가 살고 싶고 유혹도 많고 한데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주님이 가라는 길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이거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지? 내 마지막은 어디지? 몰라요. 우리는 선명해요.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주님 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도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걷어주시면 선명해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아무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두려워요. 그리고 누구도 안 부러워요. 아무도 안 무서워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잠깐 묵은 사람. 그럼 아무도 안 무서워요. 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저는 특별 계시를 받았잖아요. 목회 가기 싫을 때, 가정 떠나 목회하게 가는데 가기 싫을 때, 나는 죽는구나. 좋은 세월 다 가고 목회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 펴서 읽어! 펴서 읽으니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너가 강을 건너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너가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고 불꽃 한날 타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나는 너 구원자다. 나는 너 하나님이다. 너 때문에 모든 백성도 내가 줄 수 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와 43장 말씀. 나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여보 하나님 말씀 주셨다. 집사람도 울었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다 천당 갈 때까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물같은 시험도 이기고 천만인이 나를 여사도 걱정 없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앞길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 벗겨주셨어.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문제 집에 갖고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주님 나를 계시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문제도 좀 계시해 주셔서 이래라 답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을 얻어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1: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2: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3: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4: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0: 취미였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의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0: 네, 청진에서 살다가 하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1: 네,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0: 아, 다른 동네에서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1: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0: 네. 네네.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1: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0: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1: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0: 그때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1: 네네.
0: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1: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0: 장마당 세대의 변화, 네.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네. 꼭 같이 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까요?
1: 네.
0: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1: 네네.
0: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때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1: 몇 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할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0: 네. 네.
1: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0: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1: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 남한에서는 네. 극동방송의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네.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유, 중요하죠.
0: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 그러면은 일룡 형제님은 북한에서 그렇게 태교를 하시고.
1: 그러네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들으면 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1: 네네.
0: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네네네.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1: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셨어요.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라. 다 죽는다.
0: 네.
1: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네.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 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0: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1: 네.
0: 그런 장면 가운데

0: 근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0: 여섯 가정이요.
1: 네.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어떤
0: 밀고를 했군요.
1: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0: 여섯 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1: 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0: 네네.
1: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네.
0: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1: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0: 그러면은 그때 그 여섯 가정, 여섯 일곱 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1: 네.
0: 긴장해 계셨겠어요?
1: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0: 네.
1: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0: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1: 네.
0: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1: 들은
0: 들은
1: 거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1: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0: 네.
1: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럼 항상 그 라디오의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1: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0: 네.
1: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네,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 하다가 이제 방송이 나오면
0: 네.
1: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네.
0: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1: 오, 대박. 제가 지금 필님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네,
0: 레시바.
1: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0: 네.
1: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느
0: 네.
1: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0: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1: 새벽이죠. 네.
0: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1: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네.
1: 네.
0: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1: 네.
0: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1: 네네네.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0: 네.
1: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 하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0: 네.
1: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0: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1: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소리로만 장면을 다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주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1: 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미량 마마클럽 기도회 9월 2일 수요일 미량교회,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3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 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송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0743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0190번님께서는 자퇴한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퇴 친구들을 돕고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금은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은 바라보고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0190번님의 귀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의 아픔에서 또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6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나는 믿네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99번님께서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 세 곡 또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0: 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주님이 뛰라고 하시면 높이나 방향을 몰라도 뛰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바로 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자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책 마르투스 증인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티오피아 내전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에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고요. 병세는 여전하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에요.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인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한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왼손에 사람 모양의 나무로 만든 목상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 종족들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라며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자신의 오른손에 지폐를 들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과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윤성의 오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눠드린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찬양이라서 선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답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박수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김지민님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가로와 세로가 2.25m의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1.35m로 하여라.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되 네 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라.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로를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라.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석쇠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하게 하여라. 제단을 드는 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라.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어라. 뜰의 남쪽 면은 길이가 45m여야 한다.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만들어라.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이 만들어라.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로 하고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세우고 길이 6.75m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하여라. 뜰의 정문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세실로 짜서 장인이 수를 놓은 9m 길이의 막을 쳐라. 밑받침 4개에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쳐라.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은줄로 묶고 은갈고리를 달고 청동 밑받침으로 받쳐야 한다. 뜰의 길이는 45m, 너비는 22.5m여야 한다. 가늘게 꼰 모세실로 짜서 청동 밑받침 위에 설치할 휘장의 높이는 2.25m여야 한다. 성막의 말뚝과 뜰에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에 쓸 맑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 가리는 휘장 바깥쪽에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데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네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다.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8장 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한마디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옮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자꾸 안쪽으로만 막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누우면서 마치 걱정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쉬게 되고,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이 안쪽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들어 올려보면 어떨까? 답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유효림의 주께 오세요.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Heather Headley의 Here I Am To Worship, Smokey Norfolk의 I Need You N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을 때도 괜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럴듯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주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이 길어야 막 주절주절 해봐야 소용없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오늘 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위러브의 해바라기,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피데이를 정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2.1 전략을 짜십시오. 매달 한 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분명 감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자유의 날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날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용서와 함께 묵은 감정도 취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작가, 출판업자,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은요, 기성복처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또 형편에 맞는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맞춤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김민식의 부부송, 앞서서 들으신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뭐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갑자기 웬 부부송, 왜 갑자기 가정의 사랑?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곳, 우리의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기실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미국의 철학자며 작가인 엘버트 허바드가 했던 말,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아, 습관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피데이로 지내기로, 진짜로 봉사하기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꽉 찬 관심으로 다가가 보기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습관이고요.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습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우리 행복해지는 습관 드리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들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됐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디브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재화의 알고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맡기고 계신가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목소리 크게 해야 닿을 것 같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맞닥뜨린 이 고난을, 고비를 잘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어요. 뭔가

세상의 소리들과 번잡한 일과 떨어져서 주님과 잠잠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다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참된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뭐하며 듣고 계신지, 또 북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기도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북한의 미디어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간접 경험을 하거나 뉴스와 시사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용한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북한 미디어 개방 문제를 놓고 우려와 찬성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문화적 우월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0: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미디어 개방을 마냥 찬성할 수도 없지만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1: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북한과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북한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됐어요.
1: 거기에서 네. 오셨으니까.
2: 네,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동하기는 할 것 같아요.
1: 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일반 국민들은 못 봅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3: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막 수령님이 주신 학용품 들고 좋아하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봤거든요.
1: 네.
3: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나.
3: 아, 그걸 제가 본 거예요?
2: 네. 않을까요?
1: 선전용으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거.
2: 않을까.
3: 됐구나.
1: 사실은 정보기관 아니면은 일부 언론사만 북한의 방송을 수신을 지금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북한 방송 좀 보고 싶으세요?
4: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1: 보통은 체제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체제 선전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이니까 네. 보고 싶다? 와, 이런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5: 궁금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5: 저희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어떻게 소식을 담아내고 있을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1: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은 보통 보도에서 보잖아요.
2: 네.
1: 남한을 좀 비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만 저희가 접했는데
2: 네.
1: 북한 에도 다양한 이제 방송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2: 네,
1: 저희가
2: 맞아요.
1: 알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2: 네.
1: 있고
2: 네. 일상생활을 다 해요. 그 뭐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다고 하니까
5: 네.
2: 근데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네. 보다가 내가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생길까 봐.
1: 아~
2: 네.
1: 그래서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되셨겠어요?
2: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솔직히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보여주잖아요.
3: 리얼리티.
1: 네. 네. 네. 네.
2: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상 나간 같고
1: 저기
2: 가면 내가 진짜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북한도 집 걱정해요. 취업 걱정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 됐을 때 남쪽 분들이 그걸 보고
3: 혹할까봐.
2: 네, 그게 좀
1: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2: 네,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된 단절 속에 누구도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증언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근데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네 거짓말 쳤네? 탈북자들 거짓말했네? 저기 사람 살만하네? 하고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글쎄 물론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1: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2: 있죠.
1: 네.
2: 네.
3: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방금 송이님의 의견에는 좀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 네.
3: 설마
2: 네.
3: 차라리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희화화해서 유튜브에서 가공해서 올리는 영상들
1: 네.
3: 저 중학교 때 막 그 감자송
6: 왕감자
3: 왕감자 네. 그 어린 아이가 뭐 너무나
6: 그쵸.
3: 칼각으로 유통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는데요.
6: 네.
3: 지금도 막 아예 안 웃기거나 이럴 수 없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라던가 그 연습을 시킨 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1: 네.
3: 아 북한 정말 안 되겠네. 인권 문제 시급하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또 송이님처럼 생각할
2: 네,
3: 수도 있겠다.
1: 네.
4: 저는 북한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정보 속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4: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전, 선동 콘텐츠가 들어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그대로

0: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직접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저렇게 사상교육을 하는구나.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맞습니다. 하는구나 라는 오히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다.
2: 근데 솔직히 저는 또 뭐 몇십 년을 거기서 그런 미디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네. 비판적으로
1: 계속 접하다 보면
2: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북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3: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네, 계속 노출되면
1: 네, 사실은 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생각으로 네. 미디어를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노래를 할 수도 있고
2: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른 북한 애국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부른 그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1: 그러니까
2: 게
1: 이게
2: 참 중요한 거
1: 그 정상적인 생각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맞아요. 미칠 수가 있겠구나.
4: 그러면 개방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걸어야겠네요.
1: 쉽지 않죠. 뭐 이렇게.
2: 그게 쉽지 않은 게 솔직히 네.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2: 별걸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안 볼 거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4: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요즘 콘텐츠가 뭐 워낙 많잖아요. 볼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걸
1: 굳이 찾아서
4: 굳이 찾아볼까 어린이들이?
0: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개방을 하되 선전이나 정치 콘텐츠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좀 부분적으로.
0: 예, 부분적으로 이 교육적인 해설이나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유적지 탐사라든지
2: 네,
1: 뭐 관광지 소개라든지 또 예술적 북한도 예술이 되게 뛰어나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녹화 생중계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사실은 근데 우리만 또 개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2: 안 되죠. 그렇죠. 네. 양쪽에서 같이 개방을 해야지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다른 나라 방송도 못 보게 하잖아요.
1: 그렇죠.
2: 네, 중국 방송도 막혔어요. 북한은 중국이 우호국가인데도 중국 방송이 막혀있는데
1: 그만큼 폐쇄적인데
2: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1: 그래서 뭐 우리 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는
2: 없어요. 네, 맞아요.
1: 통일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동독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4: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다들 이제 반가워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갈등이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남한의 문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가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악법도 만들고 또 요즘에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4: 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왠지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괜히 주눅 들고 우리 맞아요. 문화는 없애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외화들을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K-콘텐츠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북한도 그 체제 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덩어리만 조금 빠진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과 예술성 그리고 음식 문화 등등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4: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의 음식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온반 막 보는데 너무 먹고 싶고

0: 일단 가고 싶고.
1: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정치적인 네. 또 이념적인 색깔이 빠진 네. 그런 컨텐츠들은 남북 간이 함께 교류하고 네. 뭐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0: 맞아요.
1: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클래식 채널이 생겼다던데.
0: 진짜요?
1: 네. 굳이 뭐 새로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우리 하는 방송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또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네. 남북한이 함께하는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게요.
1: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도 북한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0: 네. 아, 진짜 네, 감동이다.
1: 우리는 이미 네, 미디어 있네요. 개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북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0: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보고 인사 반갑게 나눌 수 있을 날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저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4: 잘 왔다. 그렇지만 일단 가고 싶다. 그런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5: 저는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 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또 주춧돌이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남북한 청년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0: 송이였습니다.
5: 감자였습니다.
0: 보라였습니다.
6: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영화로 알리기 위한 민간 영화 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등 공동연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호를 분석해 지난 1000년 동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복원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40년 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를 아우르는 엘니뇨 남방진동 ENSO의 변동성이 산업화 이전보다 36.5%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5개 섬의 현대 산호와 화석 산호에서 얻은 28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산호가 성장하면서 골격에 남긴 화학 성분을 분석해 온도계가 없었던 시기에 바닷물 온도를 추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서기 1000년부터 1850년까지 비교적 일정했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해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한 엘니뇨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서 벗어나는 폭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나타나는 ENSO의 변동성 증가가 기후 모델에서 예상되는 자연적인 변화

네,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정이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7개 유전을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투자 부족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약 1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지약 9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협정이 단기간에 국제 유가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kg짜리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해당 쌀은 과거에도 시마네 현이 관련 행사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마네 현이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식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마네 현청 구내 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고, 지난 4월에는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소금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KB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 저지대 농경지를 비롯해 위화도 온실 농장 일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현군의 정유 시설인 봉화 화학 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분석한 결과 폭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최소 68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축구장 약 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압록강 범람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와 농경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져 일부 온실 농장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인근 공군 비행장도 진흙으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수 시설과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24년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입은 뒤 홍수 예방 대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폭우 당시에도 특급 경보와 호우 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침수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북한의 KN-23과 24뿐 아니라 이보다 약 3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KN-30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KN-30은 북한이 지난 2021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1 달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1 달은 기존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북한은 당시

탄두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탄두증량을 4.5톤까지 키운 화성 11타 4.5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북한과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 규모는 이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150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개, 약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약 8,500명이며 지금까지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병력은 누적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안 볼로냐대 연구진은 최근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배양해 푸른 개가 밀집한 아드리아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북미 동부 연안이 원산지인 푸른 개는 이탈리아 토착 수생 생물은 물론 봉골레 요리에 사용되는 조개 양식장까지 크게 훼손하며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4년부터 옥토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 중인 문어의 개체수를 늘려 푸른 개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세 나티코와 리치오네 해안에 문어 유생을 방류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인공 굴도 설치됐습니다. 성체 문어 한 마리는 하루에 푸른 개 4마리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해 실제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른 개를 잡아먹는 농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와 함께 푸른 개의 알을 먹는 뱀장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개한 마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만큼 연구진은 방류한 문어 가운데 일부만 성체로 성장하더라도 번식 가능한 암컷 개를 포식하면 개체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에서 2023년에 생산된 중간 사양의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와 외화를 구분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축구게임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앱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축구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외되어 있고 글로벌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도 차단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도 검열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금지어로 대체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친이라는 표현도 자동으로 남자친구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해 화면 이력 폴더에 저장하는 감시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부 영상이나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암시장에서 약 $250에 거래돼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은 여전히 당국이 설정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면서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3도, 대전과 보령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거창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거창 29도, 포항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구성 신계 16도, 낮 최고기온 신계 28도, 구성 26도, 양덕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는데요. 해산과 평강, 청진, 무산

0: 오전의 하늘은 맑겠고요. 풍산은 오전에 한때, 웅기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8도, 청진 16도, 풍산 1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진 25도, 웅기 24도, 풍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목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 늦은 새벽 시간, 한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또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9917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언제부턴가 기다리게 됐어요. 북녘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와 함께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힘내세요라는 말은 저보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혼란했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전쟁 이후 학교를 세우며 그리고 선교관을 세우며 사역에 몰두했던 이 장로님이 삶을 통해 깨달은 감사의 7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넷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트루바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한 적 있어요? 속상한 적 있어요? 사람 살다가 보면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에 어거스터스 탑레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탑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eft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이어집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

할머니들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험한 골짜 가운데서도 지저귀는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솜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오늘도 더 알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로 한 2년 동안 했던 사무엘 상하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사무엘 상은 신앙적으로 혼란했던 사사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시기였고 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삶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남과 북의 지파들의 갈등을 통합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속사 메시아에 대한 작정을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섭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끄시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주 앞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애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 의도와 목적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말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다면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사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조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부록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잘 설명되어 오던 다윗에게 오물통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휙 끝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강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강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심판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남겨두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때는 온 나라가 평안한 때였습니다. 안정을 이룬 다윗의 노년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되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범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실 일을 저지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인구조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인원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인구조사 두 번이 있었는데 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행군의 편성과 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담대하게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 즉 군인들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원했던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군 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은 이 수를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군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인 다윗마저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다, 추방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유가 이 군대에 있었다는 것이며 이 군대의 최종 통수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주신 말씀은 늘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이 말씀이 늘 왕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병거와 마병이 변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가? 그 군인의 수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 하여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군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홍해에서 함성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해와 달을 멈추신 기브온 전투에서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하로셈 곁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왕과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사람, 군인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고 놓쳐버리고 우리의 군대가 그리고 내 힘이 나를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그 힘과 그 군대는 곧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받은 군사령관 요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여서 왕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왕은 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내 뜻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조언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여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결과를 들은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쳐서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고 손을 거두라 하셔서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의 본문이 피날레를 장식하여 멋지게 끝내야 할 다윗의 생애가 오물통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자가 그 우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학자들의 보편적인 추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우상과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 올라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 어느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정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강력하여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 되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이제 죽은 신이 되며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이 산헤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말을 쏟아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왕 산헤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을 향하여서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지치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 밤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여 죽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자신 만만하게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가 내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힘은 군인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은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신앙 싸움은 평생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상하가 전하는 각각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

길을 걸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거할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그 구속의 성취까지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어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 부요함에 감사할 수 있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족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하며 살아가게 하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진정한 구원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힘이 없을 때에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 자리에서 동일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흘러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싫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다윗이 같은 23편에서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과 실많은 물가로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을 채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삼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둘러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힘으로 삼고 내 힘의 근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얼마나 부요하고 넉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산헤립에 대한 그를 패배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0: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이 자리에 참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열심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대구와 광주, 목포가 23도, 서울과 대전이 22도, 강릉이 21도, 춘천이 20도로 전망되고요. 개성과 함흥이 19도, 평양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강계 12도, 해산이 9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2도, 목포와 여수, 제주가 31도, 서울과 부산이 30도, 개성과 대구,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8도, 신의주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에서는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 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아침마다 풍성한 영적인 나눔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요즘의 세상은요,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가진 난관을 물리치고 꿈을 성취한 사람들에 대한 찬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성공한 것일까요? 그분들은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그분들이 잃은 것은 없을까요? 과연 그분들은 행복할까요?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열한 삶으로 내몰리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념을 가지고 매달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량 속에서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나날의 삶을 주와 함께 편안하게 걸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됐을 때 속상하고 아파하며 지난 모든 노고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에게 거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 기대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할 사람 없어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나를 사랑할 사람 없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세상 것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두 갈래가 아니라 온전히 한 갈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저마다 완전함에 감사합니다. 코뿔소와 코끼리 같은 큰 동물들, 원숭이와 낙타 같은 익살맞은 동물들, 고양이와 개 같은 친절한 동물들, 소와 마을 같은 일하는 동물들, 쥐와 다람쥐 같은 수줍은 동물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위엄 있는 동물들, 그리고 노래하는 새들에 대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나움과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약속과 책임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 믿으시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자의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냉랭한 말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하고 뜨거운 말은 그들을 끄슬리게 하고 쓰라린 말은 그들을 더 쓰라리게 하고 분노에 찬 말은 그들을 분노로 채운다.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기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매끄럽게 하고 고요하게 하며 위로한다고 했으며, 남침례계 유명한 헐셜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음도 굴레를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좌절하면서도 짜증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따뜻한 친절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을 해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어려서 아주 못되고 쌀쌀맞고 남의 잘못을 매정하게 지적하는 심술궂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이었던 그는 2차 대전 때 어린 동생과 함께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일군에게 잡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7살밖에 안 난 남동생이 철없이 덤벙대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누나는 그때 아주 매정하게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칠칠 맞은 놈아, 바보 멍투리 같은 애야, 너는 항상 뭘 떨어뜨린다는 말이야, 정신 좀 차려, 그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동생과 딸은 막사로 격리가 되었는데 누나인 자기만 살아남고 동생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린 남동생에게 매몰차게 해준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한이 되어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없을 사랑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내던진 말 한마디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말의 위력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혀, 그리고 온량한 혀와 배려한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은 어리석은 말보다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상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상대방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히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순한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나? 부드러운 말, 즉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잠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기네스북에 올린 두 내외가 있습니다. 남편은 105살, 아내는 100살. 미국의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라 화제가 된 사람입니다. 퍼시 에로스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 105살이고 플로렌스 에로스멧이라고 하는 부인은 100살 부부였습니다. 80년을 해로 하며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말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세의 아내는 sorry, 미안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잊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다투고 난 뒤 기분이 나쁜 채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미안하다고 라는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80여 평생 남편하고 부드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비결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105살 된 남편 퍼시 에로스멧은 Yes, dear. 그래요, 여보. 그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자신들의 오랜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동안 항상 쉬었던 것만은 아니지만은 남편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 이상이었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든 인생의 동반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에로스멧은 에베소서 4장 26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그날의 다툼은 그날의 화해하는 서로를 향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친 말, 사나운 말, 상대의 화를 더 북돋는다고 그랬죠. 데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해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부부싸움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부부들끼리 말다툼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국 교포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말다툼도 안 하고 한 번도 말로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금방 그 집 둘째 아들이 말썽을 일으키니까 부부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됐다. 왜 나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지.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내 속으로 그렇겠지. 말다툼 안 하고 산 사람은 송장이지 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칠고 사납고 과격한 말은 화를 돋고 결국 다툼만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사과의 기술 10가지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과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라. 두 번째, 사과는 내 기분이 아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라. 세 번째, 사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과하라. 네 번째, 사과의 적절한 타이밍인지 생각을 해봐라.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봐라. 여섯 번째, 만나기가 힘들다면 편지나 이메일로 사과를 하라. 일곱 번째, 큰 잘못이라고 해서 여러 번 사과하지 말아라. 잘못이라고 해서 큰 잘못이라고 해서 여러 번 사과하지 말라고 했어. 왜? 그 사과는 낭중에 놀림거리가 되죠. 진심이 아닌 것 같죠? 여덟 번째로, 부모라면 먼저 자녀에게 사과하라. 대부분 부모들이 젊은 새끼들이 나한테 사과해야 내가 받아주지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가 아량이 넓게 먼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참 훌륭한 부모지요. 아홉 번째, 자녀라면 먼저 부모님에게 사과하라. 열 번째, 사과는 수치가 아니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라. 그래서 아직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한번 사과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중하면 진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과받는 사람은 그 사과를 받은 즉시 상대방을 깨끗이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는 그의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교훈을 해 줬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뭐 거의 65년 연애한 것까지 따지면 한 70년은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다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집사람 늘 내가 옛날에 한 며칠 동안 새기던 여자 이름을 자꾸 거론하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 그거는 하지 마라.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즉게 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말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잠언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판단이 됩니다. 맨날 욕만 하는 사람, 아주 우리 동네 옛날에 양 욕 잘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 그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욕밖에 없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욕대장이라고 별명까지 붙였어. 아예 그 사람을 피해야 돼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 만나면은 그저 욕 못하면 나와지. 그 사람과 그 말을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토크쇼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대부분 토크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주제와 질문을 선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특정 토크쇼를 기피하는 스타들도 많이 있다고 하죠. 유명 인사들. 그러나 레리 킹에는 뛰어난 진행 덕분에 레리 킹 라이브에 오히려 세계적인 스타들이 먼저 출연을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여섯 가지 대화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존중하라. 두 번째, 시선을 피하지 말고 자주 눈을 마주쳐라. 세 번째, 나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라. 네 번째, 제대로 말하기 전에 제대로 듣는 연습을 해라. 다섯 번째,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여섯 번째, 왜? 라는 질문을 자주 사용하라. Why? Why? 왜? 왜? 이 대화법에서 좋은 전도자는 또한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고 하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금거북이가 아니고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반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그랬죠. 또한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해 하던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39살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절망에 빠진 루스벨트는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러너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남편한테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은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격려를 해주니까 아내의 말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은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물어봤대요. 엘러너 루스벨트가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어 경제공황 때 뉴딜이라고 하는 팔라시를 만들어서 미국이 경제공황을 극복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말 잘못해서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쌓여놓은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말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하고 자기 마음 속임은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곧 흐르는 내와 같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그랬어. 그런 말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격려를 하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가 있다면 온량한 혀는 사람을 살리고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온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매일 밤 배고픈 채로 잠드는 사람이 30억이 있대요. 그러나 40억의 인구가 칭찬과 인정과 부드러운 말을 갈망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보다 칭찬과 인정과 부드러운 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40억이 된대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대로 칭찬해주고, 그럼 여기서 온량한 말이 뜻이 뭔가 보니까 치료한다는 말이 뜻에 있대요. 즉, 따뜻한 말, 치유의 말, 생명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준 은인을 내가 생각해 볼 때, 1학기 통신부가 다 D요. 사실 F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쟤는 영어를 배우면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낙제를 안 시키고 다 D를 줬어. 그걸 사진 파울스한테 보냈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영어가 좀 딸리니까 그렇지만은 너는 열심히 영어 배우면 우등을 할 거다. 그 말의 격려가 그 다음 학기서부터 우등을 할수 있는 동기가 됐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 통신표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아이 창피해도 보낸다고 그 양반 격려 말씀 한마디가 2학기서부터 우등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 한마디가 내가 그 학교에서 우등을 할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넣어준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려한 혀는 어떤 것이 패려한 혀인가? 가시돋친 말, 잔인한 말, 비꼬는 말.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쟤까짓 게 뭔데? 보이지 않는 않지만은 날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뭔가? 바로 잔인한 말 한마디, 가시돋친 말 한마디, 그냥 책임 없이 툭툭 던지는 말. 2차 대전 때 있었던 얘기죠. 해군 병사 한 명이 제대를 하자마자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대한 군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가도 되느냐는 질문을 어머니한테 했습니다.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제 친구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가 하나고, 팔도 하나고, 눈도 하나뿐이 없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얘야, 물론 데리고 와라. 그러나 너무 오래 있는 것은 곤란하지만 며칠이야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상당한 친구가 오래 집이 머무르면 곤란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그 집이 전보가 하나 날라왔어.
해군 제독이 보낸

0: 있는데 그 집 아들이 호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의 전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부모가 아들의 시신을 보니 눈이 하나, 팔이 하나, 다리가 하나.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생각하고 울부짖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자기 친구가 눈 하나, 발 하나, 팔 하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런 부상 군인을 집에 오래 데리고 있으면 곤란하지만 며칠이야 괜찮다고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럼 나는 집에서 환영을 못 받겠다. 이럴 바에 차라리 유리창에서 떨어져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을 성공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그 엄마였다면 그래 내 친구라니 데리고 와서 오래 있게 해라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얘기를 친구라고 핑계대가지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오래 있는 건 곤란하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살을 택한 아들의 모습.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느니라.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은 마음에 난 상처는 약도 없고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온량한 말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에 실수하지 않고 혀를 가치 있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쓸데없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던진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새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고 말씀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0: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의 지지만 있어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 위로자가 둘, 셋 모여서 연결된다면 위로를 넘어서 능력이 되겠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세 겹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세 겹줄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세 겹줄 하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세겹줄입니다. 세겹줄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에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굳이 어제의 어두움을 끌어 오늘 아침에 가져다 놓지 말게 하소서.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며 새 출발하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셔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금보다 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팔아 인기를 갈망하지 말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지푸라기같이 없어질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넘기지 말게 하소서. 오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자처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영생입니다. 목숨을 헐값에 주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믿음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세겹줄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세겹줄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세겹줄 하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삶에 가장 큰 자부심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단어는 세겹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세 겹줄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세 겹줄하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성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찬은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지만 이제 성찬은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이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를 행하여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했는데 이 두 번을 했어요. 먼저 식사를 할 때는 애찬이라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식사의 끝에 주님을 기억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걸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식사는 예배 마치고 따로 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성찬을 모든 예배 때마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찬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고 왜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을 하면 되지만 이 성찬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까? 주님이 이 성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도 있고 또 늙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죠? 돈이 많을 때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며 살고 건강할 때는 젊음을 의지하며 살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 때문에 당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의지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도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늙고 그 사람도 병들고 그래서 인간은 소유도 끊임없이 바뀌지만 자신의 몸도 끊임없이 바뀌고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고 그래서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두지만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남편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마음이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환경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내가 주님께 의지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우리를 미워하시고, 이러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뀌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때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행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할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든가, 내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빠져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정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떨 때도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늙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자식이 잘할 때는 기뻐하며 자식을 사랑하죠. 또 자식이 속을 썩이고 못할 때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파하며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도 부모는 그 자식을 받아주고 기뻐하지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도 부모는 자식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큰 분이시고, 더큰 사랑으로, 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도,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또 배신을 당했을 때도,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 바뀌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무력한 사람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망하고 싶을 때조차

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변치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불치의 병 속에서도 다시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변해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아주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었을 때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생을 갈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 번만 배신했습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두 번만 배신했어요? 열 번만 배신했습니까? 여러분은 100번도 배신하고 어떤 분들은 1000번도 배신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과의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마다,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얘기했을 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성찬을 주셨다고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리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오리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과거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현재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 앞에 오늘 나의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살펴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예수 모일 믿습니다, 예수 모일 믿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습성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나를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점 때문이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아마 그들은 부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 먼저 배가 터지도록 먹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찬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 앞에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오늘 이런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주님이 기념하게 하신 것은 그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항상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을 때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병든 사람도 많고 약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잠자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하다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작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몸이 병이 들어요. 잠잤다 하늘 때때로는 이 징계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가 그 어려움이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 십자가를 이용만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것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라고 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도 이를 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도 살아가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도 썼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살피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나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는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지 교회 안에서 어색한 사람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당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항상 밥을 먹을 때 친한 사람들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밥맛도 좋고 그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관심이고 사랑이고 이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좀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0: 소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펴보고 이타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희생적인 삶으로 주님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할 줄은 알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폈다면 예수님의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면 병든 자, 잠드는 자, 약한 자가 없었겠지만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약한 자, 잠드는 자가 많은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이제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제도 짓기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주님은 미래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은 과거에 내가 어떤 제도 짓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현재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기적인 삶이 변화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나는 재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라고 이를 행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은 미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미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찬을 행할 겁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베풀어 주실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없는지, 내가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는지,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이제 돌아가서 하의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를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자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꼭 이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또 여러분이 변화될 삶을, 여러분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입니다.
1: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9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옳다함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단어 세겹줄이라고 샵 09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세겹줄입니다. 세겹줄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다 받으시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단어 세 겹줄 남겨주셔서 우리도 세 겹줄이 되어 누군가를 위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세 겹줄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요. 아이,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새 겹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새 겹줄,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힘내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영중앙교회 송

0: 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9월의 첫 목요일입니다.
1: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0: 가을이잖아요.
1: 정말 가을이네요.
0: 처서가 지난 지는 꽤 됐는데 네. 그래도 약간의 더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니, 9월 말까지는 우리 보통 반팔 입는 것 같아요.
0: 높은 가을 하늘을 좀 담는 그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힘내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전해드릴게요.
1: 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0: 아,
1: 이제 이게 오늘 퀴즈인데요.
0: 네.
1: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 2번 친구입니다.
0: 네. 네,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보기 1번 예수님, 2번 친구인데요. 본인이 닮고 싶은 친구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먼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0: 오늘 힘내송 찬양 전해드렸는데요. 누구를 닮아야 되는지 힌트가 되는 찬양 띄워드렸거든요.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목사님 보기 다시 한번 주시죠.
1: 1번 예수님, 2번 친구입니다.
0: 정답 지금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목사님의 묵상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돈의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걱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죠. 반대로 뭐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를 더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떠올리면 좀 긍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1: 근데 하나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죠. 뭘 닮아가고 있는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안 좋은 것들을 다 생각하고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라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십자가가 묵상되고, 막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부활의 승리가 묵상돼서 막 모든 걸 이기는 슈퍼맨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이제 시작할 때 보통 뭐 뉴스, 유튜브, 뭐 SNS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 이런 걱정들,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대부분 우리 일상들이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이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0: 맞아요. 그냥 말로만 전해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 내용이 조금 의외예요. 뭐냐면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마음에 채워진 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바울의 형편을 보면 이제 자유로운 몸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뭐 직접 골로새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었고, 함께 앉아서 뭐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가득 채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오늘 내 마음속에 채워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저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해결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자기가 양육하고 관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바울의 기도에는 리듬이 있었는데, 생각날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거죠.
1: 와, 그 리듬감을 계속 지니고 있었던
0: 맞아요.
1: 사람이군요.
0: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매일 세번 드렸던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1: 근데 예수님도 실제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러
0: 맞아요.
1: 가셨다고.
0: 마찬가지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냐, 자기가 기도했던 패턴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에 하던 대로 나의 기도의 리듬과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뭘까?
1: 그러게요.
0: 이걸 좀알 필요가 있거든요. 뭘까요?
1: 기도 잘하는 거?
0: 네, 맞아요. 큰 의미에서
1: 네.
0: 아주 정답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제 기도 잘하는 거에 이면에는 그런 거죠. 아,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아, 이 지혜는 단순히 뭔가 영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니구나.
1: 뭐 어휘력이 뛰어나가지고.
0: 맞아요.
1: 잘 기도를 연결해 나가는 게 아니군요.
0: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지혜는 뭐냐면 내가 좀 말더듬이라도 영리하지 못해도 영악하지 못해도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로 볼 줄 알고 내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힘.
1: 네.
0: 성경은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수식하는 표현을 하나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지혜라고 해요.
1: 신령한.
0: 네. 그러면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계룡산에 가가지고 뭐 백일 기도를 해서 얻는 그런 신령함이냐? 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신령함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갖는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아는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얻는 지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똑똑하다고 해서 얻는 지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냐?
1: 성령님.
0: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다스릴 만큼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 야.
0: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달라지냐?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머리만 가부순처럼 커가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걸음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찬양도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이루게 해달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뭐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소원을 고백하는 건데 이런 거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의 기도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내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닮아가도록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가
0: 네.
1: 문제입니다.
0: 맞습니다.
1: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샵0981번으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1번 예수님, 2번 친구입니다. 찬양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오늘 묵상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은혜 누리셨으면 합니다.

0: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찬양의 제목은 예수 닮기를,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닮기 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목사님?
1: 1번 예수님입니다. 네.
0: 힌트를 아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목사님의 묵상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 저희 방송사에서 요즘에 동역자들이 네. 조를 짜서 조별 모임을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때 제가 들어있는 반은 필사반이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 처음에는 그 아픈 단점만 제일 많이 드러났어요.
1: 아, 그쵸.
0: 손가락 아프고 팔 아프고 왜 성경 말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쓰는데 집중을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꼭 쓰고 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봤거든요. 네. 말씀을 쓰는 동안에는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고 뭐 이런 거보다도 아무 생각을 안 해요.
1: 아.
0: 그냥 말씀을 쓰는데 집중을 하니까 뭔가 잡생각들이 없어져 버리고
1: 아.
0: 그냥 그 말씀을 따라 눈이 가고 손가락이 가니까 왠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을 받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필사하면서 경험하는 네. 거예요.
0: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거더라니까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도 네. 그냥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죠. 다 비우게 되고
1: 맞아요.
0: 말씀을 채우고.
1: 너무 좋은데요.
0: 그래서 오늘 목사님 묵상 내용을 들으면서 아, 그래서 필사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라는 걸.
1: 그렇죠.
0: 그 말씀을 채우니까
1: 맞아요.
0: 이제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거잖아요.
1: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의 일상을 한 템포씩 쉬어가면서 그 말씀을 채우는 작업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결국은 말씀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거든요.
0: 네. 오늘 묵상 내용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장면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네. 필사하면서
1: 네.
0: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이 또 이와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 아,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필사하는 우리 부장님의 관절들이 온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조장이에요.
1: 네.
0: 오늘 힘내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또 새로운 한날 시작되는데요.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누구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그렇게 또 예수님을 닮은 하루 보내시고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세 겹줄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세 겹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겹줄이 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거문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이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 드러내며 나부낍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손을 뻗어 나를 도우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0: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르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닷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내 찬양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소서. 거짓말쟁이들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짓된 혀로 나를 개떼처럼 잡으려 합니다. 크게 짖어대며 저기를 드러내고 까닭 없이 내 뒤꿈치를 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은 나를 비방하고 내 기도를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보내셔서 나를 고소한 법관을 고소하게 하소서. 사탄을 급파하셔서 그를 기소하게 하소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그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의 상복을 입게 하소서. 그 자식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제 집에서 내쫓겨 노숙하게 하소서. 은행이 재산을 차압하여 다 털어가고 모르는 자들이 독수리처럼 덮쳐 남은 것 하나 없게 하소서. 주위에 그를 도와줄 자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자식들의 처지를 살피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족보가 끊어져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아비의 죄악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어미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영구히 기록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잊히게 하소서.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가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고통받는 이들과 상심한 이들을 죽도록 괴롭힌 까닭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몹시 좋아했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빗발치듯 내리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싫어했으니 축복이 그를 피해 멀리 달아나게 하소서. 그는 저주를 근사한 옷처럼 갖춰 입고 저주를 마시고 저주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에게 저주의 옷을 선물하셔서 한 주 내내 그 옷만 걸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받은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이 산사태처럼 쏟으시는 응분의 대가.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8편에서 109편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0: 관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현실이라는 단단한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통보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막힘 속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잠을 줄여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벽이 너무나도 높고 단단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단 1cm도 옮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현실화는

운명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오늘도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무기력하게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레인 끝에 견고하게 서 있는 10개의 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겹겹이 싸고 있는 그 문제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문제,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쓰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개의 핀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맨 앞에 있는 1번 핀, 뒤에 있는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쓰러뜨리면 10개가 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 1번 핀 뒤에 숨어있는 킹핀을 공략할 때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오늘날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현실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모든 성읍들과 나라들이 다 부서지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 포위망 속에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과연 이 상황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포위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부술 수 있는 킹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킹핀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꽉꽉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 있는 그 단단한 껍질들을 깨고 돌파하는 현실 타파의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체념, 두려움, 그리고 절망의 현실을 믿음의 기도로 어떻게 타파하는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체념과 두려움과 절망이 깨뜨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편지를 받고 있는 분 있습니까? 병원으로부터 그 건강진단서를 봤을 때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들 물질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그 청구서 속에 있는 절망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절망의 편지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한마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절망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끌어안지 않고 끌어안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펼쳐서 하나님 앞에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파라스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 삶의 조그만 울타리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넓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내가 끌어안는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끙끙거리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 있는 결방을 타파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는 숨막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0: 있는 킹핀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체념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든지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든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나를 체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극복하고 넘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분 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영적 그 두려움의 안개가 깔린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재정의 한계 때문에, 막막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파고드는 불안과 외로움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세상의 귀에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안개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절망의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절망을 타파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을 거부하는 힘과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파라스의 기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산산조각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의 새사슬을 믿음의 기도로 끊어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진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펴놓고 파라스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현실을 뚫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침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지금 교회는 작고 뭐 주일학교애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텐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더니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네요. 벌써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

0: 근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PD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상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에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안 아파 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성화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급통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0: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지는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뭐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러고 좀 권유하고 있죠.
1: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0: 자원극동방송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우리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특히 저는 주위의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P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8일 화요일 진교교회,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9월 15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중앙 강미교회 박봉열 목사님 초청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부흥 성회가 9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창원 미랄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2360-308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기도원 연합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 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현장 접수 및 전화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 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와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난 인생의 회복을 위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고 깊이 숨겨놓은 눈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문득 찾아오는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에서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다가 중간에 이것이 삽입되어서 39장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저자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간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상처 입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모습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다루시고 또 내 삶을 다루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교훈과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상처 때문에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행동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려보면 그 이유를 깊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에서 눈이 멀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죠. 결국 요셉은 팔려갔고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수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두웠고 형제들은 서로가 품은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과 지독한 죄책감에서 신음했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가득한 눈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목을 조여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떠남을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형제들에게서 떠났을 뿐 아니라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과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으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대로 뭐 결혼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인생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에르는 악함으로, 이 성경에는 엘로 되어 있죠,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둘째 오나니가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형이 죽고 자손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이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큰 형의 대를 잇는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족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유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을 알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악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순식간에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비극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말아먹는다고, 다 말이니까. 예. 근데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렵죠. 이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면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절망의 연속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지역의 이름이 아둘람 근처인 거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거짓말의 도시 혹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가 허무하고 실망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쓸쓸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곳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 교회도 가기 싫어.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꾸 거기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멀어진 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의 문화와 쾌락에 취해서 결국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 상처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곳으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불완전한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기도가 뜸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집니다. 불편해서 떠났는데, 피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편할 것 같아서 떠났는데 삶이 더 어렵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상처 때문에 떠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를 감싸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를 품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바로 이 스카라고 하는, 영화의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라는 것이 T로 바뀌면 스타, 이 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줄기를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줄기, 언약의 줄기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잠깐 돌려서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 다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곧단 나와의 시집을 왔건만 남편 에르는 일찍 죽었습니다. 시동생 오난과 다시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셀라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냉대와 약자로서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분명 이 가문에 언약에 참석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떼를 깎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딤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절망으로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상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창녀의 노을로 얼굴을 가린 채 유다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길목에 앉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영적으로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녀와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가질 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신분의 상징인, 그 당시의 신분의 상징인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긴 뒤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말의 이러한 속임수와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현장, 그 더러운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줄이 이대로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가문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이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결단에 대해서 훗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추며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다말이 결단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을 룻기 4장 12절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시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과 비참함의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조명하여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시작하는 그 장엄한 명단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포기되어진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인생 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고 저주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 다말, 그 다말이 마지막 붙들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 언약의 축복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그의 결단이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다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며 가난의 풍속에 풍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바로 그 다말처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기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말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삶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참 많지요. 아, 여러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싶으세요? 예, 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지우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사건과 연결지어서요, 시간이 흘러서 세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의 율법과 엄격한 관습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였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다는 가장 극형인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말이 형 집행장으로 나오면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유다를 향해 조용히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유다가 맡겼던 도장, 그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본 순간 유다의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어낸 한마디 고백이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히브리 말이 차다카 민멘니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틀렸다. 그녀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외침이 이 외침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다의 회개의 모습들, 우리 일반적인 회개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유다의 시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말을 볼 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 시선, 그 시선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녀가 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남을 향하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신을 향해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아무런 의를 만들 수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꺼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죠.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기 힘든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0: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1: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 취미로 도자기 공방을 다니신다는 분께서 해주신 말인데요. 자,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대요. 물레 위에 흙 올려놓고 돌리면서 모양을 잡는 건데 이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무너지더랍니다. 조금만 세게 누르면 찌그러지고 조금만 약하면 형태가 안 잡히고 몇 번을 다시 뭉쳐서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러셨대요. 처음엔 무너지는 게 정상이라고, 흙이 손에 익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참 좋았습니다. 무너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 자,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무너지죠.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자꾸 다시 시작해야 하고. 자, 그런데 그 무너지는 시간이 사실은 손에 익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무너져본 만큼 다음엔 조금 덜 무너지고 그 다음엔 또 조금 더 잘 잡히고. 자, 지금 뭔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이 손에 익는 시간처럼 이 시간이 결국 나를 만드는 시간이니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곱수입니다.